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노래 하나 추억들. 저는 추소영입니다. 마음이 당겨오는 가을의 시작. 오늘 9월 1일은 그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이게 뭐라고. 예전에 나름대로 규칙을 정해놨던 게 있거든요. 다들 웃으실 거고 간간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도 있는데 그 샌들을 8월 31일까지는 신어요. 근데 9월 1일에는 절대 신지 않아요. 9월부터는 발가락이 앞으로 나오는 신발을 신을 수 없다라는 나름의 가을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가을을 시작하려고 준비해 둔 건 다 이제 오늘부터 꺼내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하고 오늘부터 보고 듣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름 9월을 새로운 시작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올 가을 어떤 계획들 하고 계세요? 이제 오늘부터는 좀 당당히 하시죠. 이제 오늘부터는 당당히 가을 계획도 얘기하고 가을의 어떤 중요한 일정들, 너무 설렘을 갖고 기다리는 일들도 좋고요. 많이 많이 얘기해 주세요. 그게 가을을 조금 더 재촉하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화요일 3부는 음악을 따라가서 만나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 노추극장, 우리들의 OST 함께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노추 가족분들 중에 이 작품 하면은 그냥 푹 빠져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노추 오시는 방법이에요. 문자는 샵897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bsi.kr이고요. 검색 사이트에서 원음 방송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죠. 들어오신 다음엔 라디오 프로그램 방들 중에 노래 하나 추억들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편지나 엽서는 우편번호 08536, 서울시 금천구 남부순환로 1350, WBS 원음방송 5층 라디오국 노래 하나 추억들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선물 당첨되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 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맛김 한 박스를 드립니다. 서울 패밀리 내일이 찾아와도 마음과 마음에 그대 먼 곳에 두 곡이에요.

짧은 글, 긴 여운. 달리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는 체력장 이후로 달려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버스를 놓칠까봐 전력질주를 하다가도 에이, 다음 버스 타지 뭐, 라며 이내 멈춰선다. 숨이 차오르는 느낌이 싫다. 뛰는 행위 자체가 어색하고 불편하다. 뜀박질하는 내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울까 하며 타인의 시선도 신경 쓰인다. 그냥 살기도 빡빡한 세상, 이래저래 불편하고 힘든 것을 더하고 싶지 않아 그냥 멈춰서는 게 편했던 나란 사람. 그러던 내가 어쩌다 달리기를 만났다.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도, 무얼 입고 무슨 운동화를 신어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그냥 달렸다. 초반에 손수건을 이용해 난해한 두건 패션을 선보이며 뛰기도 했다. 모자를 쓰면 될 것을 햇볕에 탈까봐 두건을 동여맨 모습이라니. 달리는 즐거움에 집중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가 더 신경 쓰였고, 달린 후에 찾아오는 근육통에 기분이 상했다. 그리고 그때 알았다. 내가 남의 시선을 그토록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다. 나답게 살면 될 것을 왜 남들처럼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다. 하마터면 달리기는 나랑 맞지 않는다 단정하고 그만둘 뻔했다. 다 잘 몰라서 생긴 문제였다. 지금은 심오하고 넓은 달리기의 세상을 접한 지 4년 차로 이제 갓 런닝이 테를 벗어났다. 다리도 제법 달리기용 근육이 탄탄하게 자리하고 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던 근육통이 아주 뜸하게 온다. 심지어 와, 운동 제대로 됐네? 라며 이젠 그 근육통이 반가울 정도다. 예전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이렇게 나는 러닝이를 졸업했다.

윤상의 달리기였습니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짧은 글 긴 여운, 오늘은 오세진의 달리기가 나에게 알려준 것들이었습니다. 중학교 이후로 뛰어본 기억이 전무한 사람, 버스를 놓칠까 봐 뜀박질했던 게 전부였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운동이 달리기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스스로 나는 잘 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인생 운동을 만나서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누구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작가는 세 번의 사고로 무너진 몸 때문에 원망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마침 그때 함께 달려보지 않겠냐며 권유한 지인이 있었고, 처음에는 뛰는 걸 너무 싫어했던 사람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안 했대요. 그러다 어쩔 수 없이 한번 뛰게 됐는데, 아무튼 어쩌다가 시작한 달리기가 그냥 격하게 달리고 싶지 않았고 끝까지 피하고 싶었지만 그 이후로 꾸준히 달리고 있는 인생이 됐대요. 그냥 달리기만 했다면 이런 책이 탄생하진 않았겠죠. 달리면서 인생을 배우고 느끼고 돌아보고 많은 과정들 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길도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정말 달리는 걸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좀 무서워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냥 지금도 뛰는 거, 달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좀 걷는 거, 걷다 보면 빠르게도 걷게 되고 어떤 구간을 좀 뛰게도 되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한번 달리기를 나도 시도해봐 라는 생각을 또 해보곤 합니다. 달리기가 인생에 어떤 이정표가 되어주는지는 각자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문자는 2부에 보고요. 1부 끝곡으로 독수리님 신청곡 준비합니다. 이문세 빗속에서.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운 사요 삼학 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의품 2장 말씀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 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노래 하나 추억들 2부로 오셨습니다. 2부 첫 곡은 동물원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였습니다. 이 곡은 뒷번호 3690 쓰시는 분이 신청을 해주셨던 노래였어요. 우리 3690 쓰시는 분이 오랫동안 일하다가 그만둔 옛 직장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가을로 물들어 있는 출근하던 길들 마치 친정에 가는 기분입니다 라고 신청하신 곡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친정 가는 기분이고 약간 마음의 고향 같은 뭐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오래 일하던 직장이니까 일했던 곳이니까 가서 예, 함께 하셨던 분들도 만날 수 있는 거죠.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고 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독수리님 잘 들으셨나요? 1부 끝곡 독수리님은 9월 6일에 한강 저기 뚝섬에서 출발이에요. 마라톤 8시 출발이요 하셨는데 진짜 대단들 하십니다. 그동안 갈고 닦은 약간 모의 그 실전 연습도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여기서 좋은 결과란 뭐 어디서 뭐 좋은 어떤 결과를 내서 뭐 상을 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보람찬 그런 대회를 참여했다라는 그런 좋은 소식을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부에 오늘 좀 문자가 많아서 문자를 보내놓고 내 문자는 언제 나오나 그러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일찍 오신 분들부터 먼저 좀 뵐게요. 부산 갈매기님 어서 오세요. 네 9월의 인사 오늘도 9월 첫날의 인사들 다들 잊지 않고 해주셨습니다. 9월이 시작됐어요. 가을이 시작됐어요. 9월의 첫 인사 점점점 황금배련님 부산 신복수님 부산 갈매기님 다들 9월의 인사 잊지 않으셨네요. 고맙습니다. 꾸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가져왔을 9월도 우리 노추와 시원하게 해피하겠습니다. 라고 황금배려님이 가을에도 행복하자라는 그쵸? 그 얘기죠. 꾸리님도 오셨고요. 커피님 소영씨 벌써 9월이에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절기는 일단 절기인 거고 내 마음이 느끼는 가을이 다들 어떤 가을은 여기에 와 있고 어떤 가을은 저기쯤 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9월이니까 마음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의 차이. 그리고 1102 쓰시는 분 경미님도 오셨고요. 정희님 반갑습니다. 1496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시고요. 1201 쓰시는 분 항상 제가 1102 쓰시는 분 할 때마다 나를 불렀나 하셨을 비슷하게 들려가지고요. 근데 조금 우리 따님이 아마 좀 학교 문제로 힘든 일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걸 보는 부모 또한 너무 힘들고 그렇다고 남겨주셨는데 그렇죠. 아무리 부모라도 뭐 이끌어줄 수는 있고 조언해줄 수는 있고 그렇지만 정말 그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는 못하니까 뭐 학교 문제로 뭐 교우관계나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때마다 조언은 해주지만 그 결정적인 어떤 선택이나 직접 참여해서 겪어나가는 그런 것들은 우리 따님이 직접 해야 되니까 좀 한계가 있죠. 답답하긴 하고 마음은 아프긴 한데 그냥 바라보고 지켜봐줄 수밖에 없는 거. 그러는 사이에 우리 따님도 그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럼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같이 힘들어하시면 안 되니까 따뜻하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김선숙님 오늘도 아침은 역시나 덥네요. 내일까지는 좀 쉬다가 모레부터 부지런하게 일하려고요. 올여름처럼 책을 많이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셨어요? 어제는 하이디를 읽었는데 알프스 소녀 하이디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게 이런 책을 계속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정화가 된 기분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였네요. 라고 이야 저 진짜 아주 어렸을 때 보고 울었던 게 하이디 좀 커서 울었던 게 몽실언니 이렇게 두 개를 항상 얘기하는데 하이디는 진짜 저는 이제 만화 영화로 보면서 매일매일 그 제가 하이디가 되는 감정이입을 너무 한 거예요. 막 그 뭐죠? 이게 뭐 집단 같은 거 옮겨가지고 풀로 만든 침대 위에 그걸 다락에 올려가지고 그 위에서 잠을 자고 동그랗게 나 있는 창으로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아침이야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따라하고 그랬었어요. 물론 이제 집 볏짚으로 뭐 침대를 만들지 못했지만 비슷한 흉내는 좀 많이 내봤어요. 아무튼 하이디, 저도 오랜만에 또 하이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현동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폭염과 무더위, 식을 줄 모르던 8월이 가고 가을이 오는 9월입니다. 해갈 비는 충분히 왔는데 댐이나 저수지에 물이 고일 정도는 조금 부족할 듯해요. 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은 어떤 쪽은 또 이게 또 이미 충분히 넘쳤고 어떤 쪽은 아직은 해갈도 제대로 안 된 곳도 있고 그래서 그래도 오늘도 저희가 있는 쪽은 비가 오는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가요? 뭐든지 항상 적당하면 알아서 조절을 딱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자, 이번에는 우리 부산갈매기님의 신청곡. 오늘 이 곡 신청하실 거라고 제가 뭔가 느낌이 왔었습니다. Earth, Wind & Fire, September 준비했고요. 그리고 도강택님이 신청하신 곡 로버트 팔머의 Bad Case of Loving You 두 곡 이어갑니다.

유창엽 님이 플란다스에게 그것도 되게 슬픈 이야기더라고요 라고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다들 어렸을 때 유난히 되게 가슴 찡하게 혹은 펑펑 울면서 봤던 그런 소설이나 뭐 만화 영화도 있을 거고요. 그게 영화 됐던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 다들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유창엽 님은 플란다스에게를 보셨군요. 신청하신 노래를 지금 준비해볼까 합니다. 엘비스 코스텔로의 시 이제 9월이니 이런 노래도 하셨어요. 함께합니다.

엘비스 코스텔로 씨 전해드렸고요. 3184 티폰을 쓰시는 분이 아, 오랜만에 인사 남깁니다 하시면서 바쁜 일정으로 그래도 매일 듣고는 있었다고 선언을 고백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아, 너무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노래를 2부 끝곡으로 준비할게요. 팝송 마음껏 들을 수 있어 좋다는 이에로의 Midnight Blue 네, 이 곡을 신청하셨죠. 이 노래 전해드리고 3부로 갈게요.

0: WBS FM.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백수교당 덕산 김삼덕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부인 공타원 김경심, 자녀 김연경, 김지혜, 사위 크리스토퍼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매일 아침 9시 여러분의 추억을 소환합니다.
1: 노래 하나, 추억 둘.
2: 자, 우리 1201 쓰시는 분이 딸을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좀 답답하셨던 거 이 노래로 좀 힐링을 하고 싶다고 하셨죠? 신청하신 곡 지금 전해드립니다. 신촌 블루스의 그대 없는 거리.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노래 하나 추억들 3부로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죠. 오늘 근데 제가 이제 극장으로 가야 되는데 극장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지금 문자가 오늘 조금 앞에서 약간 쌓여 있어가지고 인사를 아직 못 드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생색내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잠시 코너 때문에 소개가 좀 안 될 수 있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극장은 제가 약간 자신 있게 많은 분들이 좀 격하게 공감해 주시지 않을까 이랬는데 이 세대 아닌데요 이러실까 봐 좀 걱정은 되는데요. 오늘 작품을 만나러 함께 노츠 극장으로 가보실까요?

자, 지금 흐르는 곡은 마마샌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이죠. 1994년 왕가위 감독의 영화 중경삼림. 원래는 동사서독을 만들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 동사서독의 후반 작업이 좀 늘어지면서 잠시 머리를 식힐 겸 23일 만에 뚝딱 만든 영화라고 해요. 떠오르는 영감대로 뚝딱. 그런데 사실 이 영화의 후반 작업도 후반 작업이지만 이제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출연 배우들을 가지고 다른 또 영화를 한 편 더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만들어서 후반 작업에 예산을 만들고 또 그 예산으로 후반 작업을 하다가 늘어지면서 다시 또 출연 배우들과 함께 만든 영화라고 볼 수 있죠. 영화는 두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 옴니버스 영화입니다. 두 명의 경찰이 등장하죠. 자, 지금 흐르는 곡이 두 번째 에피소드의 배경음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영화 에피소드 중 아무래도 두 번째를 더 많이 기억하고 사랑해 주셔서 두 번째 에피소드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양조위, 왕페이, 왕정문이죠. 왕페이가 등장을 하죠. 그녀가 떠난 후 이 방의 모든 것들이 슬퍼한다. 여자친구가 남긴 이별 편지를 외면하고 있는 경찰 663입니다. 이 편지 속에 담긴 그의 아파트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단골집 그 테이크아웃 음식점이에요. 그 점원 페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는 두 사람의 스토리가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뭐 감정선에 따라 흘러가는 장면들, 이 두 번째 이야기는 거기에 반해서 스토리가 있어요. 스튜어디스 여친이 떠나버리고 난 후에 매일 불면증과 무기력으로 살아가는 남자. 매일 들르는 테이크아웃 음식점이 있는데 거기서 일하는 페이는 혼자 그를 짝사랑해요. 하지만 그가 찾아오면 숨기 바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가게에 이 남자의 전 여친, 그러니까 그 스튜어디스가 와서 편지를 하나 맡기고 가는데요. 전달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그걸 가게 직원들이 다 돌려보고 마침내 페이 손에도 들어오는데 봉투 속엔 열쇠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아파트 열쇠죠. 아싸! 편지는 그에게 전해지지만 열쇠는요? 그렇죠. 페이는 사실 이걸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긴 한데 그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서 청소도 해놓고 인형도 바꿔놓고 물병에 수면제 같은 걸 뭐 타서 그의 불면증을 좀 날려준다 뭐 이런 설정인데 이리저리 집안 분위기를 바꾸면서 지나간 그녀를 잊길 바라는 여자의 마음이 표현돼요. 혼자서만 좋아하고 있던 그녀는 자잘한 생필품부터 음식에도 손을 대는데요. 여기서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나와요. 집에 가득 쌓여있는 정어리 통조림에 라벨을 이렇게 뜯어서 자신이 가져온 황어 통조림에 붙여서 바꿔두는데요. 원래 있던 정어리는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브랜드 D사의 제품이고 페이가 두고 가는 황어 통조림은 이제 중국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홍콩 반환을 여기서 좀 설정했다는 그런 대목이고요. 이런 변화가 생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남자. 하얀 인형에서 노란 인형으로 바뀌었지만 인형에 때가 탔다고 말하고요. 새 비누를 갖다 놨더니 비누를 보면서 아유 너 너무 뚱뚱해졌다 방심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남자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신의 집에 변화가 생겼음을 인지하는데요. 어느 날 미처 집을 빠져나가지 못한 페이 남자도 드디어 궁금증이 풀렸고 후다닥 도망가버린 페이를 찾아가서 약간 마음을 여는 메시지를 줘요. 내일 저녁 8시 캘리포니아에서 만나자고. 그런데 남자가 말한 그 캘리포니아는 펍 이름이었는데 그녀는 2일까지 관두고 사라졌습니다. 아마 다른 캘리포니아를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만나지 못한 두 사람,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가게 셔터 아래로 스튜어디스 제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요. 전 여친이 온 걸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바로 페이예요. 가게는 원래 페이의 사촌 오빠가 운영하던 건데 오빠는 어디 갔냐라고 묻자 남자는 사장님이 음식도 잘 팔더니 가게도 잘 팔았다며 자신이 주인이란 걸 알리죠. 이때 남자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리 아주 편안해져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에서 캘리포니아는 이상을 뜻해요. 페이가 성장통을 겪으면서 가고 싶다고 말하던 여행 장소가 있었는데 그것도 캘리포니아였고 펍 이름도 캘리포니아. 1년 뒤에 그녀가 제복을 입고 나타난 것도 어떤 나름의 성장통을 겪은 뒤에 자신이 진짜 추구한 걸 찾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자, 원곡인 크랜베리스의 드림스보다 더 인기를 끌기도 했던 몽종인을 지나서 지금 흐르는 곡은 왕페이의 호사난상입니다. 자, 이제 금성무 임청하의 첫 번째 에피소드로 가볼까요?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지금 제가 오늘은 두 번째를 먼저 가봐서 네, 첫 번째로 가보자면 내 사랑의 유통기한은 만년으로 하고 싶다. 이 오글거리는 멘트가 절대 그저 단순히 멋을 부린 말로만 들리진 않는 얘기입니다. 만우절의 이별 통보가 거짓말이길 바라면서 매일 고단한 하루를 보내는 경찰 223 금성무죠. 매일 그녀가 좋아하던 파인애플 통조림을 사요. 자신의 생일인 5월 1일이 유통기한인 통조림으로요. 나름의 희망 고문 같은 건데 하루 전날까지도 그녀에게서 연락이 오길 기다리던 그는 편의점에서 이제 통조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날짜에 왜 없냐 그랬더니 하루 전날 건 안 판다 그랬더니 이제 마구 화를 냅니다. 하루밖에 안 남은 건 뭐 그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자신의 서글픈 마음을 항해하는 듯한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때 편의점 직원이 막 상자에 그득 담아서 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통조림을 내주죠. 하지만 유통기한이 하루 남은 통조림은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마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의 서글픈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5월 1일이 되자 한 달 동안 사모은 이 파인애플 통조림을 다 이제 먹어치우고 마지막 것까지 먹어치우고 그녀를 이제 잊기로 해요. 그리고 바에 들러서 무조건 처음 눈에 들어오는 여성과 사귄다 뭐 이런 주문을 거는데 이때 그의 눈앞에 나타난 금발의 여인 임청하였죠. 그녀가 나타납니다. 그녀에게 말을 걸어요. 파인애플 통조림 좋아하세요? 이걸 뭐 광둥어, 영어, 일어, 북경어 네 가지로 물어보는데 북경어에서 대답이 들립니다. 금발의 여자는 팔아선 안 될 것을 음지에서 파는 밀매상이고 아주 위험한 일 하나를 그날도 해치우고 온 상태였어요. 정말 정말 고단한 상태. 잠시 어디 쉬러 가자는 그녀. 정말 기절하듯 잠에 빠진 그녀는 진짜 쉼이 간절했던 상태였습니다. 여자 옆에서 혼자 밥을 먹고 그리고 여자 하이힐을 조용히 벗겨준 뒤 나오는 남자. 이때 이 구두가 영국과 굉장히 연관이 많은 디자이너 브랜드라서 영화에서는 뭐 그렇지 않아도 통조림의 유통기한이 영국령이던 홍콩의 중국 반환이 다가옴을 또 암시한다 뭐 그러기도 했고요. 구두 브랜드까지 영국을 떠올리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상징성을 낳았습니다. 남자가 전 여친들에게 전화를 이리저리 돌리는 장면도 마치 그 화려했던 홍콩의 지난 날을 표현하는 뭐 그런 해석이 있었고 사랑의 유통기한을 정할 수 있다면 만년으로 하고 싶다는 말에서도 홍콩 반환을 최대한 늦추고 싶다는 게 아니냐 해석이 나왔었죠. 자, 한 곡을 준비합니다. 플라잉 피켓의 Only You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노초극장 우리들의 OST, 영화 중경삼님의 OST 그리고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중경삼님의 영어 제목이 청킹 익스프레스인데요. 그래서 그 포스터에 보면 청킹 익스프레스라고 이제 적혀 있어요. 청킹은 중경의 영어 표현인 거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구룡반도의 건물 청킹 맨션에서 나온 거고요. 익스프레스는 두 번째 에피소드 테이크아웃 음식점 페이가 일하던 거기가 이제 홍콩 섬의 미드나잇 익스프레스라는 가게였던 건데, 지금은 여기가 편의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홍콩을 여행하시면 꼭 가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청킹 맨션, 충킹 맨션이라고도 하고요. 여길 텐데 영화의 주요 배경이 이곳을 중심으로 한 동네입니다. 오래된 상업 건물, 이게 진짜 그 예전에 화려했던 시절에는 여기가 이제 굉장히 화려하고 그랬는데, 점점 각종 어두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범지대로 유명을 했고, 그리고 이 왕가위 감독이 이게 막 그때 재개발된다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얼른 여기 가서 찍었다 그래요. 근데 지금도 있어요. 아직 뭐 재개발이 된 것 같진 않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가시면 이제 여기랑 뭐 무슨 아파트랑 몇 군데 가시는 데가 있는데 다른 곳들이 재개발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재개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어쨌든 여러 문화가 섞여 있는 곳이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얽혀 있는 약간 미시적인 세계를 상징하는 데 아주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 영화가 일본에서는 사랑하는 혹성이라는 제목으로 또 개봉을 했다고 하고요. 원래는 이게 두 개 에피소드가 아니라 세 개였대요. 그러니까 1탄, 2탄, 이 뒤에 3부가 이제 또 3탄이 있었는데 촬영도 했어요. 촬영도 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1, 2부로도 충분한 분량이 된 거죠. 그래서 중경삼님은 1, 2부로 끊고 3부는 따로 분리한 뒤에 또 이야기에 살을 붙이고 추가로 촬영을 더 해서 별개의 영화로 만든 게 바로 후속작 타락천사였습니다. 아, 아무튼 우리 유창엽님이 중경삼님 하면 그 홍콩의 긴 에스컬레이터 그거 생각나요? 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잖아요. 이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서 페이가 그 남자의 아파트를 막 찾아보려고 이렇게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보고 막 이런 장면이 나와서 한데 관광객들이 거기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가다가 중간에 많이 엎드려서 똑같이 막 보고 그랬대요. 거기서 보여가지고 많은 한국 분들이 그러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에스컬레이터를 가봤었는데 여기가 출근 시간대에 그 높은 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내려오기 쉽게 하려고 방향을 이쪽으로 했다가 한 10시 언저리인가 되면 반대로 바뀌어요. 이제 그때 이제 올라가는 걸 탈 수 있는데 요 바뀔 때 제가 그 녹색불 들어오는 거 찍고 싶어가지고 한 40분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래서 찍었었어요. 그래갖고 불이 딱 바뀌면 정말로 신기하게 에스컬레이터가 이제 반대로 움직이고, 물론 그 전에 한 사전에 한참 전부터 위쪽에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걸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일제히 우르르 이제 올라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는 계단이죠. 자동 계단. 그리고 2782디폰을 쓰시는 분이 아 가물가물하지만 생각나는, 그리고 노래가 너무 생각나는 하셨습니다. 그쵸. 약간 그 크랜베리스의 드림스를 들어보지 못했던 세대는 이 곡으로, 이 곡을 원곡으로 생각하고 또 그러셨던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홍콩 가보고 싶네요. 7183 쓰시는 분도 남겨주셨고요. 경주님께서 홍콩 영화에 진짜 푹 빠져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영웅 본색을 더 많이 좋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경삼님 이전에 뭐 천장지구, 영웅 본색, 그리고 성룡 영화 시리즈들 막 사랑받고, 솔직히 그보다 더 올라가면 이제 이소룡 시리즈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는 친구들이 막 홍콩 영화 엄청 볼 때는 이해를 못하다가 친구들이 헐리우드로 넘어갔을 때 뒤늦게 푹 빠져가지고요. 아무튼 이 얘기들 4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부 끝곡은 이 곡을 전해드릴까요? 디나 워싱턴의 What a Difference a Day Makes 함께합니다.

0: WBS FM
1: 한 제자가 자기의 부하 임원에게 지나치게 엄책하는 것을 보시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정의에 끌린 바가 없이 훈계하였다면 그 말이 법이 될 것이나 만일 끌린 바가 있었다면 법이 되지 못하리라. 천지의 이치도 더위나 추위가 극하면 변동이 생기는 것처럼 사람의 처사하는 것도 너무 극하면 뒷날의 쇠함을 불러들이나니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인도품 19장 말씀입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부 첫 곡으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김선숙님 신청곡이었고요. 커피님도 조용필의 노래를 원하셨는데 오늘은 바람의 노래로 함께 해주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아 3부, 4부로 넘어오는 사이에 이제 홍콩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 중경삼님 얘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이 중경삼님 얘기를 하다가 이제 홍콩 영화의 그 전성기를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자를 주셨네요. 1102 쓰시는 분도 저도 성룡 영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딱 그 세대죠. 그리고 은정님은 예전에는 홍콩 배우들이나 가수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의 한류 열풍처럼요. 맞습니다. 그래서 홍콩 영화의 그 전성기 때 뭐랄까 이제 반환 전이었죠. 그때 이제 내한해가지고 뭐 쇼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 가수들과 같이 이제 뭐 노래 부르고 이런 건 기본적인 구성인 거고 여기에 광고들을 또 아시죠? 사랑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음료도 이제 어느 회사는 예, 주인발을 섭외하고 또 어느 회사는 왕조연을 섭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음료인데 노래 부르면서 광고 찍고 이런 거 되게 많았고 특히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약간 그 홍콩 영화의 느낌을 살린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오토바이, 재킷, 가죽 재킷 뭐 이런 거, 선글라스. 그렇죠.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이때 많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1783 디본을 쓰시는 분이 저도 성룡 영화들, 성룡 팬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그 홍콩 영화가 진짜 막 전성기 때 저 영화 자체에 대해서 그 별로 모르고 그럴 때라 저 오빠가 영화 광이라서 늘 같이 영화를 보러 가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이 정말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극장에 발 디딜 틈 없이 바글바글했다. 예, 그리고 보고 나면 성룡 영화는 맞아 마지막에 그게 항상 직접 부른 그 엔딩 주제가 그리고 NG 장면을 넣어가지고 그 지금 생각나네요. 그 NG 장면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던 성룡 영화들. 이러니까 또 성룡 영화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이영희님은 저는 유덕화 너무너무 좋아해서 벽에 도배를 했었죠 하셨고요. 그러세요. 그리고 7823 뒷본을 쓰시는 분은 주윤발 캬 하셨고 은혜님도 장국영을 어떻게 빼놓나요? 장국영 세 번 써주셨네요. 못 빼놓죠. 절대 못 빼놓죠. 그리고 홍콩 영화 하면 뭔가 아련한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라고 주원님도 주셨어요. 그 시절에 홍콩을 한번 가봤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때는 못 가봤고요. 그 카이탁 공항 시절에 그때는 못 가봐서 아련한 그 영화 속의 옛날 장면들을 보면서 저도 그때를 좀 추억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경삼님 보셨다고 우리 은정님도 한 번 더 주셨네요. 이 영화 당연히 봤어야죠 하셨고요. 에피소드가 두 개였던 것도 기억하고 그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의 장면들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라고 3497 뒷번호 쓰시는 분이 남겨주셨네요.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장국영에 대한 얘기를 아직도 믿을 수가 없던 그날의 뉴스라고 하셨는데 그쵸. 안 믿겼고 지금도 좀 안 믿기고 네, 어딘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면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또 신청곡들을 주셨는데 장국영의 노래를 한 곡 듣고 가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3487 쓰시는 분이 여러 곡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을 좋아합니다 하시면서 영화 풍월 OST 수록곡이죠. A Thousand Dreams of You 장국영의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추극장 때문에 약간 마음에 홍콩 여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분도 살짝 듭니다. 9386 뒷번호 쓰시는 분도 홍콩 영화의 전성기 너무나 추억이 아련한 추억이라고 하셨고요. 비디오 진짜 많이 보셨다고. 그렇죠. 이때는 극장 가서도 보지만 이제 그 뒤에 꼭 또 비디오로도 봐야 되는. 근데 홍콩 영화는 기본적으로 개봉한 지가 좀 된 영화도 그 유명한 작들은 항상 그렇게 껍데기가 비디오톤 케이스가 반대로 가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대여 중이라고. 여러분은 홍콩 영화 중에 유난히 막 나는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몇 번이고 봤다 뭐 그런 영화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 한류가 워낙 이제 뭐 그러면서 외국 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영화도 보고 이제 뭐 음반도 사고 막 여러 가지 사가고 막 그러면서 했던 거 또 하러 온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에 와서 똑같은 거 했는데 또 하러 왔다.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지난날 홍콩 영화에 이제 열광하고 헐리우드 영화에도 열광하고 그랬던 시절 그 느낌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자, 그리고 문자가 오늘 우리 8279 뒷번호 쓰시는 분도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조준호님은 오늘 생일이신데 어쩌다가요? 차가 도랑에 빠져서 당황스럽네요 하셨습니다. 잘 꺼내신 거예요? 견인을 하신 걸까요? 아이쿠, 생일인데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약간 화도 나실 것 같고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근데 뭐랄까 좀 우리 흔히 쉽게 말해서 뭐 애땜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생일인데 기분 전환을 빨리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조심하시고 그래도 크게 안 다치시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자를 주신 거겠죠? 그 정도로 다행이다 생각을 하면 어떨까요? 5400 뒷번호 쓰시는 분도 반갑습니다. 9월의 첫날 꾸벅, 아직 가을을 체감은 안 되지만 그래도 반갑긴 해요 하셨습니다. 왜 불량 학생이라고 그러세요? 왜? 모범생, 우등생. 그리고 영희님 오늘 따님하고 대전에 무화과빵 사러 가신대. 오, 요즘은 또 이게 또 인기인가 보죠. 맛있게 드시고 오시고 잘 사서 오세요. 수잔님, 저도 세 달 첫인사 올려요. 언젠가 며느리가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직장과 병행하면서 학교 다니는 게 힘들겠지만 도전하는 그 열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9월에도 좋은 음악 기대합니다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엔 현동수님의 신청곡을 전해드릴까요? 뭔가 가을하면 또 떠오르는 노래 중에 한 곡, 박미,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박미의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전해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올가을엔 이렇게 사랑을 하셔야 되는 분들, 네, 제발 올가을엔 사랑들 하십시오. 그리고 2786 뒷번호 쓰시는 분도 네, 문자 받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권영주님은 매일 시골 산골길을 혼자 출퇴근 한 지가 1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매달 1일은 분위기와 기분이 항상 달라요. 우리 기분 좋은 9월을 씩씩하게 시작해볼까요? 하셨네요. 산길로 출근 퇴근을 하시나 봐요. 그래요. 9월도 노초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도강택님, 친한 친구 와이프가 함께 한국에 와서 그 친구 부부가 오늘 저녁은 친구들 다 같이 모임 갔습니다. 너무 즐거운 시간일 것 같은데요. 아까 노래 신청하실 때 이 이야기도 같이 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마지막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끝곡은 4544 뒷번호 쓰시는 분의 신청곡 조규찬 믿어지지 않은 얘기 이 곡을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고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원음 방송입니다.
1: 벌쏘임 사고 잘못 알면 더 위험합니다. 첫 번째 오해, 밝은 옷은 말벌을 더 유인한다. 말벌은 천적동물과 비슷한 어두운 색에 더 공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따라서 밝은 색 계열의 옷과 모자가 안전합니다. 두 번째 오해, 벌이 보이면 가만히 있어야 한다. 벌 한두 마리가 맴돌 때는 쫓으려 하지 말고 천천히 그 자리를 피하세요. 벌집을 건드렸거나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날아온다면 머리와 목을 감싼 뒤 20m 이상 즉시 벗어나야 합니다. 주저앉거나 엎드리면 집중 공격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 벌침은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말벌은 구조상 벌침이 피부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꿀벌은 침이 피부에 박히기 때문에 카드처럼 납작한 물건으로 밀어내듯 제거해야 합니다. 쏘인 뒤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소중한 인연에 두 가지가 있나니 혈연과 법연이라. 혈연은 육친의 가족이요 법연은 법의 가족이니 혈연과 법연이 다 소중하나 영생을 놓고 볼 때에는 혈연보다 법연이 더 소중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동지라야 영겁의 동지가 되나니 일시적인 사업이나 이해만으로 맺어진 인연은 풀어지기 쉽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원음의 소리. 반갑습니다. 박민수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요, 마음을 지나치게 묶으려 하지 말고 간단 없는 공부로서 서서히 공부하며 지심과 관심과 무심을 번갈아 하되 처음 공부는 집심을 주로 하고 조금 익숙하면 관심을 주로 하고 좀 더 익숙하면 무심을 주로 하며 궁극에 가서는 능심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첫 곡입니다. 한동준 사랑의 마음 가득히.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하기보단 차근차근 꾸준하게 밟아나가야 할 텐데요. 정산 종사님께서는 마음 공부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소를 길들이는 방법에 비유해 주셨습니다. 먼저 곱비를 잡고 놓지 않듯 하는 집심, 곱비는 놓고 소가 가는 것만 제재하듯 하는 관심, 사람과 소가 둘이 아닌 지경에 들어가 동가정이 한결같이 하는 무심인데요. 이 말씀을 새기면서 내 마음 소를 길들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함께 하실 코너입니다. 먼저 교단의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 인 원불교 준비되어 있고요. 마음 공부 이야기를 감상하는 시간 마음 산책 함께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엔 교무님들의 설법 말씀을 전해드리는 시간 다시 만난 설교 만나보고 있죠. 잠시 후에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마음소 길들이기, 창작성가 마음공부.

이슈 인 원불교.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기 111년 인력수급계획 2차 세미나 소식 전해드립니다. 숫자를 넘어 교화를 보다. 원기 111년 인력수급계획 제2차 세미나가 열립니다. 인력수급계획은 현재와 미래에 원불교가 어떠한 사람을 양성하고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며 어떠한 방식으로 교화를 이어갈 것인가를 묻는 과정으로 오는 14일 오전 10시 중앙총부 법은관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교정원 기획실장 양명일 교무님의 인력수급계획 세미나의 의의를 시작으로 김인서 교무님이 원불교 교화와 교단적 교화구조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하고요. 이어서 교구 교화구조 개선의 정책 방향에 대해 박화영 교무님과 이인광 교무님이 발표를 이어갑니다. 또 인력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총무부 손유원 교무님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전무 출신 발굴의 교단적 정책 방향에 대해 교육부 김다린 교무님의 발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기관 인력 운영의 분석과 대안을 주제로 공익복지부 이성득 교무님이 발표를 이어가고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원불교 홈페이지 속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슈 인 원불교. 오늘은 원기 111년 인력수급계획 2차 세미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창작성가 일어나 피우리라.

가족들의 생일이면 떡을 쪄서 시루째 윗목에 올려놓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모으고 두런두런 소원을 빌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난다. 내 생일에 기도를 올리는 어머니의 모습은 내가 아주 귀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게 했다. 영산선학대학교에 예비교무로 이름을 올리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 동지가 당시 종보사님이셨던 대산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다. 조실 벽에 우리들의 사진과 이름이 붙어 있었고 대산종사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맨날 기도한다 하셨단다. 출가에 대한 자부심과 초발심을 키워주신 말씀이었다. 공부를 하다 보면 가끔씩 마음이 시들 때도 있다. 공부의 기준점이 되게 해주신 모두가 불성이 갈맞아 있는 부처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챙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 나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기억에서 꺼내 생기를 얻기도 한다. 세상의 모든 이들이 물질에 끌리지 않고 정신의 자주력을 얻게 되기를 기도한 구인 선지님의 정성이 백지 혈인의 이적을 놔두고 원불교가 법계 인증을 받은 법인의 달 8월을 보냈다. 각 교단과 기관 등에서 법인 기도를 올렸을 것이다. 법인 기도가 아니어도 세상 모두를 위한 누군가의 기도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니 날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 기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우리를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니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세상을 위한 기도로 응답해야 할 때이다. 간절함과 정성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우리를 위한 기도를 수신하고 타인과 세상을 위한 나의 기도를 송신한다. 바쁘다. 어서 할 일 마치고 기도하자.

0: 마음 산책, 오늘은 한우란 신문에 실린 안혜연 교무님의 글 지금은 기도할 때 만나봤고요. 이어서 창작성가 사랑의 기도 듣고 왔습니다. 원음의 소리와 함께 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를 드립니다.
1: 다시 만난 설교.
0: 다시 만난 설교. 오늘은 김성효 교무님의 설법 말씀 누가 참나를 알 것인가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올여름은 유례 없는 더위가 심했습니다. 극한 무더위 속에 땀 흘리면서 원로 스승님 또 많은 법동지 도반들 많이 힘드셨죠. 그 더위 속에서도 기도 정성 쉬지 않으시고 후진들을 호념하시고 또 교단과 세상을 든든히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1년 중 양기운이 가장 왕성한 이 8월은 원불교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일어나서 뜨겁고 치열하게 기도 올리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법계 인증 이뤄내신 그 혈성, 법인 정신을 이어받아서 전국 곳곳에서 제가 주가 함께 올리는 이 우리의 기도 이력이 이 세상의 밝은 빛이 되고 또 교단 4대를 열어가는데 큰 동력이 되기를 먼저 염원 올립니다. 저는 작년에 퇴임하고 영산 수도원에서 낙도하고 있는 퇴임 초년생입니다. 마음은 아직 여전히 소녀인데 70이 넘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단 일, 세상 일 다 기도하고 합력할 뿐 좀 잘해주시라고 진리 부처님께 위임하고 맡겼습니다. 책임은 내려놓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훈련하는 일만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 걸음 더 밀도 있게 공부하고 실답게 수행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종법사님으로부터 중앙중도훈련원 교령을 명을 받고 매 전무 출신 훈련 때마다 소중한 법동지 후진들과 문답하고 또 같이 훈련하고 또 격려 응원하고 그러면서 교무 제2 인생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은혜에 이 자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평생 해왔고 또 해야 될 공부죠. 참나를 아는 길, 이론상을 체득하자 그런 주제로 법문과 또 저희 표준을 의견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산종사 법어 권도편을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누가 참나를 알 것인가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이 참 극절하다. 금옥같이 한 말씀이라도 금옥같이 알아서 실행해야 대종사를 알고 참으로 알고 믿는 것이다. 이런 그 법문이 나옵니다. 이 법문 받들 때마다 정산종사님은 대종사님과 한마음으로 살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극절 간절하시구나. 더 아르시니까 저러실까. 깨침, 스스로, 나 스스로 깨치고 체득을 해야 주세부르 심경도 법신도 색신도 다 온전히 모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단의 그 초창기에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그야말로 구전심수로 제자들이 이론의 진리를 깨치도록 하신 법문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하셨더라고요. 원기 24년에 그 하선을 나고 해제식을 하면서 그 하신 법문이 있습니다. 그대들이 집에 가거든 이론상을 이렇게 조그맣게 이론상을 만들어가지고 몸에 지니든지 벽에 붙이든지 행주자와 어묵 동정 간에 오직 예, 이론의 공한 자리를 생각해라. 그 자리를 생각해서 사심잡념을 녹여버려라. 이 법문 오셨어요. 사심잡념을 떼어버려라. 금방 떼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법문을 하시고 이론의 공한 자리를 오직 생각해서 사심잡념을 떼어버려라 하시고 자상이 또 신뢰를 들으 생활 속에서는 신뢰를 들으시고 그리고 마무리 말씀으로 일이 잘되면 정의 이론상을 채받는 것이고 일이 잘못되면 불의 채받지 이론상을 채받지 못한 것이니라. 그러니 억만천만 가지 모든 일에 이론상을 모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론상 진리를 우리 삶, 내 삶의 중앙에 놓고 자나깨나 잊지 않고 본받고 채받자. 그래서 결국 하나가 되는 공부, 이 공부에서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이 공부 외에 따로 공부할 게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론상을 체득하는 공부를 저는 표준 삼기를 제일 먼저 가깝게 친해지자. 그래서 매일 그 일과로 이론상 진리, 신앙, 수행, 서원문, 법어, 개송, 정전 이론상장을 외웁니다. 방언 정관평을 걸으면서 시대산을 오르면서 영산이나 또 그 영모묘원 참배하면서 이렇게 대자연 속에서 암송하고 묵상하면 그 천지 자연과 함께 이론상 당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한 생각이 들어요. 황홀해요. 이론상에 대한 법문을 좋아하고 강의도 경청하고 또 문답 토론도 하고 그러면은 늘 들었고 늘 밝혀주신 법문인데도 새롭고 다시 새롭고 또 감각감상이 일어납니다. 내가 곧 이론상 당체잖아요. 사실은 내가 곧 이론상 당체인데 그 당체 참나 본성 자성자리를 깨쳐가는 길을 자상히 안내해 주시고 깨우쳐 주신 그 경전 법문을 먼저 가까이 하자. 그 다음에는 이론상 체득을 공부한 체득하는 공부 그 다음은 자성반조를 표준 삼았습니다. 자성반조 공부길을 또 정산종사님이 아주 이렇게 자상하게 밝혀주셨어요. 참다운 자성반조는 견성을 해야 할 수 있는데 공부인은 법문에 의지해서 반조 공부를 할 수 있다. 일상수행요법을 표준해서 자성의 정해 계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시고 그 예로 탐심이 통하거든. 살면서 탐심이 통하거든 즉시 발견하여. 즉시 발견하여. 아, 내가 이런 상을 망각했구나. 급히 그 마음을 돌리라. 즉시 발견하고 급히 애써서 돌리라 그러셨어요. 힘써서 돌려라. 망상이 통하거나 천만 여러 가지 경계를 당했을 때에 이렇게 돌리기에 힘써서 동할 때나 정할 때나 자주 대조하고 이 마음, 그 자성, 그 마음을 놓지 않으면 이런 상을 체득하는 공부다. 일체 경계에 본성, 자성을 대조해서 잡념, 망상을 녹이는 공부입니다. 근데 반조한다고 해서 바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좀 섭섭한 경계가 있었는데 대조를 했는데 해소가 안 돼요. 제 마음을 들어보니까 힘이 없구나. 힘이 없어요. 돌리기에 힘쓰라. 견성을 못 했더라도 돌리기에 힘쓰라 하셨는데 힘써서 돌리고 애를 쓰면 돌려질까? 아, 공한 자리에 비추어서 얼음 녹듯 살인잡념이 녹아지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확연히 자성이 드러나고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전문수양 과목인, 우리의 전문수양 과목인 염불이나 좌선을 깊이 깊이 공을 들여야 된다. 의뢰나 형식이 아니라 깊이 공들이고 그 공들여서 그 마음이, 그 일념이 생활할 때도 일마다 일심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반야지는 적적 성성한 곳에서 솟아나는데 그러려면 청정심이 2시간씩 3개월을 지속해야 된다. 양산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서로 말씀하셨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얘기가 전해지는데 우리가 생활의 달인 프로를 보거나 또 금메달을 딴 그 선수들 그 동작들을 보면은 감탄이 저절로 나오죠. 아,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아, 이게 된다고? 이런 그 느낌을 가지게 되는데 육신을 가진 이 육신도 공들이고 훈련하면 저런 능력을 갖추는데 출가 49년, 제가 올해 49년 됐어요. 49년이 됐는데도 반백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2시간 청정심이 안 되면 어쩌자는 것인가. 공부한다고 했어도 허송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허송시간이 많았더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밝은 시대죠. 물질 개벽 시대입니다. 눈부시고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인지도 자꾸 밝아져요. 그래가지고 세상 그 사람들도 물론 인지가 밝아지고 마음 공부도 참 아주 효율적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또 시공간 구애도 없어요. 구애도 없이 다양하게, 유쾌하게 그렇게 마음 공부들을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리 수도원 어른들 보면 AI 활용을 막 다 하세요. 그래가지고 모르는 거 다 물어보셔. 생활상식, 건강, 특히 건강. 내가 언제쯤, 다리 수술 언제쯤 하면 좋겠어? 수술 후에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아? 이런 걸 물어보면 막 친절하게 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 강의나 법문이나 전문 지식이나 쏟아지는 영상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으로, 마음에 드는 것으로 골라서 보고 공부하고 연마합니다. 뭐 연부를 해도 연불 테이프 틀어놓고 영상 틀어놓고 방에서도 하고 산에서도 하고 들에서도 하고 그렇게 함께하는 세상입니다. 제가 출가 우리 교도님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각자 처지 따라 일과도 함께 정진하고 다 공부하고 교리방도 운영하고 이러면서 참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공부면, 하려고 하면 길이 다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됐어요. 견성은 집에서 하고 대체적으로 진리는 다 알고 그리고 성불하기 위해서 법력 갖추기 위해서 스승님을 찾고 수행처를 찾는다는 그러한 말씀과 같이 이제는 곳곳에 눈밝은 공부인들이 실답게 사실적으로 이런 상 진리를 체득 활용해서 은혜롭고 행복한 생활을 가꾸어가는 그런 시대다. 그래야 하면 좋겠다. 그런 염원이 들어졌습니다. 자성을 여의지 않고 늘 경계마다 대조해서 그 본연 자성이 드러나게 하는 그런 공부가 자성반조 공부입니다. 세 번째 이론상 체득하는 공부 단계가 있는 건 아니고 다 서로 연결되더라고요. 그런데 육군의 이론상한 봉안 공부입니다. 이 원상은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정전 법어를 보면은 이론상 법어를 보면 이론상을 여섯 개를 다 일일이 그리셨잖아요. 그리시고 거기에 몸과 마음, 심신을 쓸 때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을 보면은 이렇게도 자상이 알려주실까? 마치 꼭 그 이런 상 눈, 코, 입, 귀, 몸, 마음에 다 있는 이런 상을 그려주시면서 이렇게 알려줘도 공부 안 할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안 먹을래? 그러한 그 마음과 추세부르 자비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사막수행을 했어요. 사막수행 표준을 늘 잡았어요. 연초가 되면 수첩에 진공으로 채삼고 무의로 용삼자 이렇게 적어놓고 사막수행을 하고 또 늘 온전 생각 취사 이렇게 표준 삼으면서 원만구족 지공무사는 잘 연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총부 살면서부터 이론상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하도록 연마하면서 왜 이렇게 표현들이 똑같은 공부 아닌가요? 왜 이렇게 표현들이 다 다른가요?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요? 저는 그런 문답과 또 감정도 받고 그랬는데 이론상 진리가 사람에게 발현될 때는 원만구족 지공무사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치고 체득하신 분은 이론상 하나가 되신 분은 원만구족 지공무사한 생활인 거예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진리를 체득하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생각하고 지금은 이론상 수행으로 표준을 잡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늘 이론상을 잊지 않고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하자. 원만구족은 그 단어 해석을 하면 텅 비어 원만해서 결함이 없고 이로의 부족함이 없는 것이요. 지공무사는 지극히 공변돼서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어떻게 더욱 잡아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더라고요. 하나로 다 연결되더라고요. 저는 아주 쉽게 천지를 생각해요. 천지. 천지같이 천지가 텅 비어서 모든 각양각색 만물과 사람 생명 다 품어안고 품고 있는 그런 원만한 천지. 그리고 천지같이 무의와로 그야말로 처지 따라 응해서 살려내시고 또 경책하고 하면서 보살피는 그런 그 지공무사. 이 천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 쓰는 그 신법 표준도 전체를 생각하고 전체를 보고 전체를 늘 생각하고 그러면서 개인 개인은 존중하고 그 개인의 처지 따라 마음을 응해서 유익을 주고 도와주는 그런 표준, 그런 생활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몸, 큰 마음, 큰 몸, 큰 살림. 또 이 부처님의 그 신법과 생활을 보면 그냥 큰 몸이고 큰 살림이잖아요. 그런 생활이 이 원만구족 지공무사를 표준 잡을 때 나와지겠구나. 그래서 제가 대종사님의 원만하신 그 신법을 대종경에 다 나와 있죠. 나와 있지만 실지품에서 제가 담고 싶은 그 모습을 오늘 여기 마무리하면서 올리겠습니다. 대종사 매양 대중과 함께 대중과 같이 노력할 일은 노력하시고 즐겨 할 일은 또 즐겨 하시고 슬퍼할 일은 슬퍼하시고 그래서 조금도 인정에 박한 일이 없고 분수에 넘치는 일이 없고 요행한 일을 취하지 않으시니라 이런 그 법문이 실시품에 나와요. 참 추상같이 호령도 하시고 또 인정 많으시고 대중과 함께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제도사업 하시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만구족 지공사한 신법으로 생활하시는 스승님들의 모습을 늘 본받아 닮아가면서 또 지금 물질개벽 시대에 너무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그런 세상에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신법, 심력을 이론상 체득하는 공부로 갖추어서 세상에 도움을 주는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0: 다시 만난 설교, 김성여 교무님의 설법 말씀 함께했습니다. 원음의 소리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박정현의 꿈에 보내드릴게요.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독경으로 일심을 오늘도 진리와 하나 되고 한없는 은혜를 얻는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일심으로 올리는 이 독경의 인연으로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깨치신 진리의 내용을 담은 일원상 서원문을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독경의 인연으로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진리의 은혜와 위력을 얻는 소중한 인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1: WBS 원음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1: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치에 통달하고 망념이 없어지면 이것이 다시 없는 낙원이니 처지에 편안하면 몸에 욕됨이 없고 원리를 미리 알면 마음이 항상 한가하리라. 망념이 끊어지면 천진이 나타나나니 이렇게 일심이 되면 낙원이 무궁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5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무타원 이경신 정사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열타원 오은도 교무와 딸 온타원 강인덕, 손자녀 최인영, 최은수, 유규성, 전효민, 주영근, 주정훈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기분 좋은 12시. 저기 먼 옛날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숫자 9는 일반 숫자로 다루지 않았다고 해요. 9란 숫자는 이미 완성된 영역으로 보면서 정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끝내야 다음이 열린다. 참 멋진 말이지 않나요? 8월을 잘 끝냈다면 이제 다음 차례인 9월의 문을 열어볼 시간이죠. 9월의 첫날 기분 좋은 12시입니다. 첫 곡이요. 원필 행운을 빌어줘.

반갑습니다. 9월 1일 화요일 원필의 행운을 빌어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저는 기분 좋은 12시 김희원입니다. 아, 숫자 9의 의미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중국에서 영원하다는 뜻의 주자와 숫자 9의 소리가 똑같다고 해요. 일명 동음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숫자 9의 의미를 많이 둔다 하더라고요. 자동차 번호도 9999 이렇게 들어간 숫자를 선호한다고 해요. 아파트 가격도 단위를 선호하는 숫자 8이나 9에 맞춘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좋은 의미를 갖는 숫자 9. 9월이 막 시작이 됐으니까요. 우리도 좋은 것들, 값진 것들로 가득 채워 넣어보자고요. 자, 9월의 첫날 기분 전 12시 오늘도 2시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문자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카카오톡 창도 활짝 열려있는데요. 카카오톡 우측 상단 돋보기 버튼 누르시고 친구 검색 후에 검색창에 원음 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메시지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하파데이의 오늘도 좋은 하루.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하파데이 오늘도 좋은 하루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124 쓰시는 분이 희원씨 진짜 8월 한 달 더위랑 싸우느라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멍하니 보냈거든요.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무사히 끝냈으니 된 거겠죠. 9월은 정말 알차고 좋은 일들로만 꽉꽉 채워보고 싶습니다. 9월의 첫날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8월은 덥네요. 아 오늘도 덥네요. 아 이제 좀 시원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9월이 왔고 벌써 9월 1일이 됐는데 이렇게 시작됐으니 9월도 파이팅 한번 넘치게 보내보자고요. 신복수님께서는 이쁜 희원씨 오늘도 반갑습니다. 9월이 시작되었네요. 모두 9월에는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방송 기분 좋은 12시 들으면서 함께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복수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뒷번호 2389 쓰시는 분께서는 중국에서 숫자 9를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군요. 우리나라는 보통 7이나 8, 행운의 숫자로 생각하잖아요. 저도 은근히 그런 거 신경 쓰는 편이라 휴대폰 뒷자리를 7777로 해볼까 하다가 너무 튀어서 포기를 했거든요. 대신 오늘 9월 1일이니까 왠지 오늘 하루 동안은 제게 특별한 행운이 굴러 들어올 것 같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제 하루 행운 점수 99점 이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문자 점수는요. 제 점수는 100점입니다. 예, 저는 9보다 하나 더 쓸게요. 뒷번호 6381 쓰시는 분께서는 비가 와서 아침 겸 점심으로 따뜻한 수제비 한 그릇 끓여 먹었습니다. 어머나 맛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창밖을 보면서 먹으니 왠지 더 운치 있고 맛있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주 아주 잘하셨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권진아 생킴의 아이두 김동률 이소은의 욕심쟁이

권진아 샘킴의 아이두 김동률의 욕심쟁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전호성님이 희연님 벌써 9월달이네요. 시간이 잘 가네요. 오늘은 건강검진하고 왔습니다. 희연님 신청곡은 출발 신청해 주셨어요. 그러게요. 9월이네요. 그쵸? 예, 가을이라고 하는 9월달. 우리 9월달 잘 보내보자고요. 뒷번호 3281 쓰시는 분이 9월 첫날. 오늘도 역시 기분 좋은 12시 듣고 있습니다. 8월에 무더위와 스트레스는 훌훌 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이번 달은 저도 제 주변 사람들도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1부 끝곡으로 김재중의 Tonight 띄워드리고 전 2부로 돌아올게요.

0: WBS FM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요구 조건만 많으므로 빚만 더 지고 성인은 의무 조건만 많으므로 복이 늘 넉넉하나니라.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여러분의 나른한 점심시간을 챙겨주는 상큼한 릴렉스 타임 기분 좋은 12시 2부 시작했고요. 2부 첫 곡입니다. 어쿠스윗의 가을바람이 분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고 싶을 때,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싶을 때 소통만큼 완벽한 방법은 없죠. 나물레 꼬기 접어뒀던 마음이라든지 워낙에 물툭 튀어나온 마음이라든지 오늘 이곳에서 마음껏 담아뒀던 이야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포토메일 100원의 유료 문자 샵8970으로 보내주시고요. 카카오톡 친구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도 신청곡과 함께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뒷번호 1578 쓰시는 분께서 다이어리 9월 첫 장에 크게 9월 웃는 일만 이라고 적어놨어요. 매달 초에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 참 좋습니다. 지난달에 못 이뤘던 소소한 목표들도 다시 펜을 잡고 꾹꾹 눌러 썼습니다. 12시 방송 들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데 이 소소한 여유야말로 진짜 값진 선물 아닐까 싶습니다. 2시간 잘 들을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저의 개인적인 시간도 아침 한 9시부터 약 9시 반까지 제가 항상 아이 딱 등교시키고 집 앞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에 혼자 앉아서 그 오트라떼 한 잔 마시면 항상 그 시간을 제가 가거든요. 근데 저한테 약간 루틴 같은 거예요. 그 시간이 진짜 소중하고 저한테 되게 행복한 시간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 뭔가 하루가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이제 그 루틴이 좀 깨지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모르게 찝찝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 다음날 꼭 갑니다. 예, 그런 것처럼 기분 좋은 12시가 또 약간 여러분들의 루틴에 항상 끼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기네요. 뒷번호 7890 쓰시는 분이 벌써 9월 1일이라니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공기를 마셔보니 여름 냄새는 싹 빠지고 제법 가을 냄새가 나더라고요. 올가을엔 다들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이제 가을가을해요. 그쵸? 뒷번호 1139 쓰시는 분은 아침부터 비가 계속 내려서 바지 끝단 다 젖고 출근했네요. 날은 좀 찌뿌둥하지만 그래도 희원 씨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만큼은 쨍하게 해가 뜨는 느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나, 이렇게 바지가 축축한 와중에도 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셔서 저 또한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텐션을 끌어올려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가우의 시작, 서은광의 Feel Alive.

바우의 시작 성강의 Feel Alive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0608 쓰시는 분께서 오늘따라 신호등마다 초록불이 착착 켜지고 자판기 커피를 뽑았는데 동전도 딱 맞춰 떨어지더라고요. 소소하지만 왠지 9월 한 달 내내 좋은 일만 터질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희원씨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뭐 8월도 그랬고 지금 9월도 뭔가 이 시작하는 1일은 참 기분이 좋아요. 그쵸? 뒷번호 8156 쓰시는 분이 딸아이가 제 옷장에서 20년 전 청 자켓을 꺼내 입더니 엄마 이거 레트로 감성이다 완전 예뻐 라고 하네요. 버리지 않고 놔두길 잘했다 싶어 왠지 으쓱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우리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집도 시어머니와 또 이제 왕할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다 보니 그래서일까요? 약 한 40년 넘은 그런 옷들도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정말 옛날에 그 가죽이나 이런 걸 사셨더랬던 예전 게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건 그 가죽이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스타일이 예뻐서 제가 가끔 입거든요. 어머니 저 이거 입고 갈게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 엄마한테 이제 달라고 하셨지만 저는 시엄마 옷을 제가 많이 입습니다. 노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제이세라의 인생은 아름다워 안유진의 써니데이.

제이세라의 인생은 아름다워, 안유진의 써니데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2부 끝곡으로 크랭넛의 좋지 아니한가 띄워드리고 전 3부로 돌아올게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5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좋은 12시.
1: 자, 원현이 휴원이와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3부 시작했고요. 3부 첫 곡입니다. 시아의 계절은 돌고 돌아.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알아맞혀 봅시다. 이 시간은요, 우리 소리와 우리 가요가 만나는 퓨전 음악 퀴즈 시간입니다. 지금 너무나 핫한, 한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코너죠. 오늘도 이 시간 손꼽아 기다렸다는 분들의 함성이 저 호기서부터 들려왔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코너는 우리 소리에 맞춰 우리 가요 가사를 넣어 불러드리는 그런 코너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어떤 가요를 불렀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하시고요. 풍악을 올려라!
1: 그때요, 흥부와 놀부가 이런 노래를 해보는디.

잔나비 얼마나 좋아. 예, 요즘에 이 광고를 장혁 씨가 얼마나 좋아 하면서 하는 그 광고가 있던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이 제목을 들었더니 아, 이 제목과는 전혀 상관없는 알아맞혀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문자를 보내주시긴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답을 못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으니까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풍악을 올려라. 그때여 이몽룡과 방자가 이런 노래를 해부

서영은의 비 오는 거리,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비가 그치면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자, 오늘 알아맞혀 봅시다. 예, 정답은 그렇습니다. 바로 바이브의 가을 뜨나봐가 정답이었어요. 아, 이무진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다시금 또 가을 타나봐가 좀 올라왔었죠. 뒷번호 5041 쓰시는 분, 가을 타나봐 맞습니까? 가을난 살랑살랑 불어오는데 제 옆자리만 턱 비어있네요. 쓸쓸한 마음 가득 담아 청답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옆자리는 텅 비었지만 손에는 선물 상자가 있을 겁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뒷번호 5584 쓰시는 분께서 가을 타나봐 바이브라고 보내주셨고, 뒷번호 1604 쓰시는 분은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저는 가을 타는 거 말고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가을에 썸을 타보고 싶습니다. 오, 뭐야. 진짜요?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면 한번 슬쩍, 예, 먼저 다가가 보시면 어떨까요? 예, 뭐 요즘에는 뭐 남자건 여자건 마음에 들면 다가가는 겁니다. 예, 기다리지 마세요. 아, 인생이 생각보다 짧고, 아, 의외로 남자도 많고 여자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친구와 썸을 빨리 즐기고, 즐긴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네. 어쨌든 이 썸을 한번 타보고 이 가을이 지나기 전에 만약에 아니라면 빨리 끝내야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뒷번호 2485 쓰시는 분이 답 가을 타나봐 이무진, 바람이 가을가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뒷번호 1893 쓰시는 분은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윤민수의 애절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한 노래, 저도 가을을 슬슬 타고 있나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안 들어볼 수 없겠죠? 바이브의 가을 타나봐 띄워드릴게요.

0: WBS
1: 대종사 개교 기념일을 당하여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큰 보물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곧 금강산이라. 이 나라는 반드시 금강산으로 인하여 세계에 드러날 것이요 금강산은 반드시 그 주인으로 인하여 더욱 빛나서 이 나라와 금강산과 그 주인은 서로 떠날 수 없는 인연으로 다 같이 이 세계에 빛이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전망품 6장 말씀입니다.

잠을 한 번에 물리칠 수 있는 곳은 어디? 신나는 노래로 어깨가 들썩이는 곳은 어디? 바로 여기 이곳 기분 좋은 12시 초르마물로 걸어 다 같이 소리질러 좋습니다. 오늘도 잠 쫓는 강렬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저 믿고 한번 들어보세요. 졸음도 놀라 사라지는 졸음 퇴치송 오늘은요 스트레이키즈의 Run It On and Off의 Beautiful Beautiful Wanna Say We Are Young 띄워드립니다.

0: 그냥
1: 노래 세 곡 스트레이 키즈의 Run It, On and Off의 Beautiful Beautiful Monas의 We Are Young까지 띄워드렸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오늘도 협찬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100% 우리 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 증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 금박 세트,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 한 세트,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잘 마스크팩, 김해돌 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 막힘 한 박스,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임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벤 유산균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강 한방생활 건강에서 목앤모가 사탕을 드립니다. 뒷번호 2124 쓰시는 분이 희원 DJ님 안녕하세요. 9월 달력 딱 한 장 넘겼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지네요. 올해도 몇 달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 살짝 조바심도 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고 다시 운동화 끈을 바짝 매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9, 10, 11, 12 약 4개월 정도 남았네요. 그쵸? 4개월 우리 확실한 행복 만들면서 그렇게 보내보자고요. 뒷번호 0547 쓰시는 분께선 오늘따라 옛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팔던 떡볶이랑 어묵 국물이 너무 그립네요. 희원 씨는 학창 시절 최고의 간식이 뭐였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저는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판소리를 했던 때라 엄청 잘 먹었거든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사이사이 쉬는 시간마다 노래를 한창 할 때라 그 진짜 매점을 계속 갔거든요. 아, 우리 그 학교의 매점 중에 제일 잘 나가는 품목은 바로 닭강정이었습니다. 예, 강정을 아이들이 하나씩을 사갖고 아, 각각 그 전공실에 아, 닭강정이 10개씩 있었어요. 아이들이 4명인데 10개씩. 작은 거 있죠? 그 단무지보다 약간 그 큰, 예, 그 크기에 닭강정이 그 이렇게 비닐로 위에 이렇게 덮어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포장지를 촥 뜯어갖고 전자레에 삥 돌려갖고 땡! 한가 동시에 10개를 예, 초스피드로 먹고 이제 노래를 하면 예, 닭강정 파티죠 뭐. 예, 그렇긴 했는데 그때 정말 잘 먹었던 간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뒷번호 5584 쓰시는 분은 안녕하세요. 희원 씨 반갑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룰 줄 몰라서 너무 화가 나네요. 휴 노래 신청합니다. 윤신의 공부합시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컴퓨터 잘 다루기 어려워요. 뭐 엑셀도 그렇고 사실 요즘에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실상 저도 자꾸 컴퓨터를 다루지 않다 보니 아, 모바일은 잘 다루지만 컴퓨터를 잘 볼 줄을 모르게 된 것 같아서 아, 저랑 비슷하신 것 같습니다. 5584님 괜찮아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들이신다면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워워 워워. 뒷번호 7482 쓰시는 분께선 시장에 갔더니 아오리랑 홍로 사과가 나와서 사왔습니다. 새콤달콤한 사과 한입 베어보니 입안 가득 가을이 들어온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이 표현이 가을 같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에픽하이 성아의 커피, 원스 어겐 주브라의 건강하세요.

그저 갑자기 네 생각이 나서 이렇게 또 펜을 들었어. 잘 지내고 있어? 난 여전히 작은 방에서 노래를 만들며 지내. 어떤 날은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그리움에 나도 몰래 눈물을 흘리다. 다른 날은 언제 그랬는 듯 무대 위에 올라가 아무렇지 않게 랩을 해. 솔직히 누가 떠나고 참 많은 나를 울며 누구에게도 말 못한 채 홀로 아파왔어. 모두에게

에픽하이 성화의 커피 원스 겐 주발에 건강하세요까지 두 곡 띄워드렸습니다. 뒷번호 1583 쓰시는 분이 오늘 부산 무지 더워요. 금요일부터는 기온이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그때부터 밭일 시작하려고요. 올 여름처럼 책을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지금은 데미안을 읽으며 상큼한 희원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커피는 덤이고요. 구피의 쇽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오늘 기분 좋은 12시 끝곡은 구피의 쇽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정산종사 천지은 가운데 공정한 도를 해설하시기를 공은 천지가 어느 한 물건만을 위함이 아니고 일체 만물의 공유가 된 것이요 정은 각각 저의 하는 바에 따라 원근 친소가 없이 응하여 주는 것이니라. 다시 합리와 불합리를 해설하시기를 합리란 될 일이요 불합리란 안 될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경영의 가요 세상. 반갑습니다. 수백억을 번 유명한 가수에게 왜 아직도 그렇게 잠도 줄여가면서 일하냐고 묻자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홍지윤, 무조건 오케이.

앞에 질문에 대해서 좋아하는 음악을 원하는 대로 오래오래 하고 싶어서다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생각이 많아지게 되는 말 아니겠습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돈을 모으는 자체가 목적인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마음의 방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목적을 이루고 나면 방향을 잃기 쉽지만은 좋아하는 것을 지키는 게 목적이라면은 쉽게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매일 고단한 일상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꼭 지켜내고 싶은 무언가 하나쯤 품고 있다면 오늘 하루도 조금 덜 무겁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소중한 마음들 응원하면서 함께 하실까요? 김중현입니다. 우리 정의.

0: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약간의 예,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아쉬워서.
1: 맞습니다.
0: 네. 그럼 이제 아이가 이제 다 성장은 했겠네요.
1: 예, 성장 다 하고 저 편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래요. 그때는 네. 몇 살 때 주부가에서 다 나갔어요?
1: 초등학생 때 나갔죠. 아이들이.
0: 그렇죠. 네. 아이들 이제 돌보느라 네. 또 노래 부르랴 신경을 또 이렇게 올인할 수가 없죠.
1: 올인할 수가 없어서 네. 정말 그 근데 또 저희 대표님이 또 남편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했기 때문에
0: 원래 이제 네. 주부가 할 때는 남편분들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1: 그럼요, 그럼요. 네. 근데 너무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0: 네. 열심히 네. 뭐 지금까지. 그런 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네, 안 그랬으면 맞습니다. 중단 포기해야 하는데.
1: 저 잘 버텨왔습니다.
0: 그러니까. 네. 근데 홍소리 씨는 와서 이제 원래 부관에서도 노래를 불렀었나요?
2: 네네. 오. 어릴 때부터 사실 꿈은 이제 가수였는데 네네. 이제 북한에서는 워낙 그런 꿈을 꿀
0: 없잖아.
2: 수가 없으니까 아. 네. 네. 이제 뭐 학교 때부터 이제 항상 이제 뭐 김일성 탄생일, 뭐 김정일 탄생일 이럴 네네. 때 이제 항상 독창을
0: 네,
2: 이제 너무 이제 목소리가 맑고 예쁘다 그래서 깨꼬리라는 그런 어릴 때부터 별명을 네, 네. 달고 살았습니다.
0: 그러니까 북한의 장법들은 네. 약간 소프라노 같은 뭐 네네. 그런 장법들을 쓰잖아요.
2: 네, 네 맞습니다.
0: 또 깨끗해야 되고 맑아야 네네. 되고. 그런데 네. 이제 우리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르죠 색깔이.
2: 네. 네. 그거 없앤다고 많이 네. 힘들고.
0: 그 민요조 창법이어도 좀 달라요 저희하고.
2: 네네. 네. 좀 많이 다른.
0: 그래요. 그래서 가요제 이제 요즘에는 상을 많이 받는다고요.
2: 네. 오. 가요제 대상만 14개.
1: 오.
0: 네. 그러면 웬만한 가요제는 거의 다 네. 갔네요.
2: 네네. 현인가요제 끝으로 그냥 오. 가요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0: 상금이 가장 많은 곳이 얼마였어요?
2: 1,000만 원요.
0: 그렇죠. 현인가요제가 네. 상금이 1,000만 원.
2: 예예. 예.
0: 거기는 이제 장작가요.
2: 네네 장작가요. 어,
0: 천만 원은 그 상금이 있는 그 가요제가 몇 개 있어요?
2: 어, 한 세 곳 정도 네. 됩니다. 현인가요제 있고
0: 3,000만 원이 문경예가 있고
2: 네,
0: 예. 몇 개 네네. 있고 아직 이제 3,000만 원이 최고인 것 같아요.
2: 네.
0: 아직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 제외하고
2: 네네. 네,
0: 일반 가요제가
2: 예.
0: 그래서 아마추어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 그냥 발굴이 돼서.
2: 네, 맞습니다.
0: 야, 그러면은 이제 음반은 언제 만드신 거예요?
2: 음반은 2024년도 9월에 첫 앨범을 네.
0: 현인가요제는 이제 일단 뭐 창작곡도 주기도 하고.
2: 예, 예. 2집으로.
0: 네, 2집으로 네. 나오셨군요. 네, 거기에는 뭐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뭐 일반 가수들이
2: 네,
0: 나갈 수 있는 거니까.
2: 나가니까, 예.
0: 네, 그랬군요. 그러면 정통 트로트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2: 정통 트로트 합니다.
0: 네, 정통으로.
2: 네, 네.
0: 어, 김수현 씨는 네. 원래 이제 가요적 형태의 노래를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그때 당시에는 왜냐면 뭔가 시원시원하게.
1: 네, 네. 근데 사실은 반대로 저는 그냥 전통 트로트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네. 처음에 이제 소리양처럼 전통 트로트 쪽으로 옥구슬을 굴러가는 것 같은 네네네. 그런 목소리라 그랬는데 네. 뭐 어느 순간 쫙쫙 뻗는 노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꺾는 노래가 약간 어려워졌어요.
0: 네.
1: 네, 그냥 깊이 묻어나는 그런 꺾임이 살짝 그런 것들이 잘 안 나와서 네네네. 사실 조금 속상할 때도 있어요. 예전 그렇죠. 그 목소리가 없어가지고
0: 네.
1: 어떤 스님들은 너 그 목소리 어디 갔니?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0: 그러니까 그 특히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네, 그러니까 노래 부분들이
1: 네네.
0: 이제 여러 가지 학습적 방법들 있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이것저것 다 섭취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는
1: 네네.
0: 경우도 있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자기만의 것들을 이렇게 찾아보는 게 사실 힘들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수련 씨야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1: 네.
0: 뭐 이제 본인이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1: 아유, 감사합니다.
0: 다 접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색깔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가요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요거다 저거다 하는 게 아니고
1: 네.
0: 내 개성에 맞는 노래들을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전달해 주는 거니까요.
1: 네. 네.
0: 자, 그러면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 우리 홍소리 씨의 노래 전에 일단 김순현 씨의 노래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활동곡 사랑 참 좋다.
1: 사랑 참 쉽다.
0: 예. 예, 쉽다. 예. 좋다라고 자꾸 나오는 게 왜?
1: 아니, 대부분 그러세요.
0: 예, 사랑이 참 좋다. 예. 자, 이제 중간에 이제 자기 PR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PR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말

글을 그걸 쓰시면 돼요. 네. 여기 있는 마이크. 네. 그걸 쓰시면 됩니다. 네. 마이크 혼동이 좀 되지요? 네. 자, 음악 주세요.

0: 사랑 참 쉽다. 네, 쉬운 것도 쉽지만 또 어려울 수 있고. 근데 이제 쉽다라고 생각하고 하자 이런 얘기죠. 네. 경남 쪽에서 그 촬영할 때 열창 하시는 모습 멋집니다라고 부산의 김창석 씨 파이팅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네.
0: 응원합니다. 김수련 가수님. 그리고 문혜영 씨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조은혜 가수장 나오시면 대박 다닌다던데 김수련 가수님 대박 났어요.
1: 감사합니다.
0: 마산 하셨고요. 경기도 이천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립니다. 시원한 가창력에 끝판왕 김수련 씨 화산 대박 기원하면서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오신 분들 모두 평안하시길 고향이 엄청 그리울 것 같네요.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하셨습니다. 그 별명이 그 함경도 송가인 씨더군요.
1: 네 맞습니다.
0: 오, 함경도. 네. 자 함경도 송가인 씨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어떤 곡 불러볼까요? 내장산. 네. 김용림 씨의 내장산을 홍소리 씨가 네, 불러주시겠는데 아마 이 노래로 상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말이죠. 자 반주 드리겠습니다.

0: 김지장 씨가 전통 트롯의 맛깔내는 기교와 가수 홍소리 씨 정말 잘 부르시네요. 응원합니다 하셨어요. 네. 부안의 민호 씨가 혹시 시원시원하게 불러 제치는 하산 노래 부르는 김소령 가수님이죠. 하산 제창곡인데요. 이번 추석맞이 콩콜대회에서 냉장고 욕심나서 하산 출전곡으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예, 수련 누님이 한번 시원하게 불러주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1: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에, 이제 조금 있다가 불러주기로 하고 네네. 요즘에 이제 활동하는 무심을 또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하니까
1: 아, 네.
0: 김소령 가수님 무심 응원합니다라고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주셔서 무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무심.
1: 아, 네, 무심. 아, 감사합니다.
0: 네, 네, 무심 듣고 4부에 화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심 듣겠습니다.

0: 무심이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는 노래 또 활동곡이기도 합니다. 좋은 예가요 세상 출연하는 거 두 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준호 씨가 두 분 다 팬이 되겠습니다 하셨고요. 대구의 이영국 씨가 홍소라님 파이팅입니다 하셨고 김재창 씨가 가창력이 송가인입니다. 홍소리 가수 최고입니다. 뒤집고 흔들고 도대체 맛을 잘 내시네요. 힘내시고 대박나세요 하셨습니다. 자, 4부에서도 못다한 노래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해 주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8970입니다. 짧은 문장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1: WBS FM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스승이 제자를 만남에 먼저 그의 신성을 보나니 공부인이 독실한 신심이 있으면 그 법이 건네고 공을 이룰 것이요 신심이 없으면 그 법이 건네지 못하고 공을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신성품 1장 말씀입니다.

0: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2: 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내 팬이 되어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가수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팬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팬이 되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시간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팬이 되어서 가수와 함께 멋진 응원 펼쳐서 최고의 스타를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김수련 씨의 노래였는데 바쁘게 달렸어요. 맞아, 홍소리 씨의 노래 듣고 나서 얘기를 나눌까요?
1: 네.
2: 홍소리 씨의 노래 한 많은 대동강. 예, 이 노래 들으면은 또 본인의 고향이 더 생각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많은 대동강. 네, 아 하나 둘, 네, 가수의 느낌으로.

0: 대동강이었습니다. 네. 자, 그 김선현 씨 네. 노래를 이제 자주 홍소리 씨 노래를 들어보셨나요?
1: 예. 그 가까운 경남 쪽에 네, 인사할 때 네, 들어봤는데 네. 너무 이제 나이에 비해서 노래가 깊어요. 그래서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너무 열심히 살아요. 정말 네, 열심히 살고 네. 착하니까.
0: 오, 예. 그렇군요.
1: 열심히 사는 씨, 사람들은 네. 뭔가 이렇게 막 옆에서 으쌰으쌰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요. 마음이 생기잖아요. 네. 네. 파이팅입니다.
0: 예, 홍소리 씨 오늘 노래 어떠세요? 좀 그 조금 편하셨나요? 아니면 노래 부르기 불편하셨나요? 어떠셨어요? 아니 오늘 아니요. 이제 노래 부르신데 아,
2: 너무 좋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네. 어, 왜냐하면 이제 긴장이 사실 될 수 있거든요.
2: 네, 긴장은 됐습니다. 솔직히 네. 오늘 제일 긴장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1: 아까 들어오기 전에 스튜디오 네. 들어오기 전에 선배님 저 긴장 안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긴장이 됐다. 네. 우리 프로그램이 우리 네. 좋은 향이 가수세상 프로그램이 이렇게 큰 줄을 모르고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0: 왜냐하면 이제 네.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또 그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네. 그러면 네. 그냥 반응들이 확 오는데 여기는 네. 이제 우리 또 멋진 저 PD가 안에서 이렇게 지금 찍고 있는데 네. 네.
2: 선생님도 네. 멋지시고
0: 네. 저보다는 이제 저분이 네. 춤을 좀 아, 춰주면 분위기가 네. 괜찮은데
2: 긴장도 되고
0: 네. 그 인상속으로 찍고 있으면 이게 부담이 되죠.
1: 아니 근데 PD님 계속 카메라 이렇게 돌리시면서 네. 계속 노래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2: 맞아요.
0: 왜냐하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네. 그래야 노래가 잘 나오니까 네. 우리는 노래를 잘 부르게 하는 역할을 해줘야 돼요.
1: 아, 고맙습니다.
0: 네. 뭐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팬덤을 살려주기 위한
1: 네네.
0: 것들
1: 맞습니다.
0: 예. 자 여기서 말이죠 두 분에게 그 자기 PR을 할 수 있는 네. 예, 중간 지점이니까 그 시작할 때는 제가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예, 저는 어떤 사람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세요라고 네,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30초?
0: 네.
1: 제가 먼저 해야 되나요?
0: 뭐 아니 그러면은 저 홍소리 씨부터 할까요? 홍소리 씨 네 홍소리 씨가 그 내 편이 되어주세요. 네, 자기소개하세요.
1: 한번 해보세요.
0: 네. 자, 제가... 드리겠습니다. 30초.
2: 아, 네. 아, 사실 안녕하세요. 홍소리는 노래는 잘하지만 응변에 약합니다. 대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홍소리는 마음이 따뜻하고 네, 그런 가수입니다. 여러분. 멀리서나마 지켜주시고 응원해주신다면 실망시켜드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홍소리 네. 편이 되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0: 시간 됐습니다. 네,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네. 네. 네. 정확하게 또 시간 맞춰서 할 말은 다 했어요.
2: 네, 너무
0: 했어요,
2: 많으니까 네.
0: 그게 중요해요. 할 말은 다 한 거예요.
2: 안 되는 것 같습니다.
0: 자, 김세련 씨. 네. 자, 주세요.
1: 자,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 1등 가수입니다. 여러분 중간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중간층이 지금 없어졌단 말이 많은데 저희 같은 가수들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직업에는 그 연륜을 어길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무대에서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김수련 가수 하면 아, 저 친구 무대에 올려놓으면 정말 믿을 수 있어. 이런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태 그래 봤으니까요. 많이 불러주시고 찾아주시고 중간층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0: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팬덤을 만들려고 네네.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분들에게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기 아니,
1: 이렇게 해갖고 팬덤이
0: 바랍니다.
1: 생길지 모르겠어요. 네.
0: 아니 노래로 하는 거니까 말은 필요 없어요. 가수는 네. 노래가 중요하잖아요.
1: 예, 예. 네.
0: 김수련 씨의 노래가 그 화산 아까 신청했어요. 또 이 노래도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부르는 곡이니까 오디션 네. 프로그램에서도 예, 또 불러서 성적을 좋은 성적을 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김수련 씨의 화산을 네. 네, 들어보도록.
1: 화산은 예. 꽃산입니다, 여러분. 네. 꽃산입니다.
0: 꽃아자예요.
1: 네,
0: 네. 뭐 불나는 산이 아니에요. 네, 그 꽃이 피는 산. 네, 꽃산입니다. 자, 정해 듣겠습니다.

0: 화산이었습니다. 예. 노래를 이제 그 발매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많은 이제 분위기를 보잖아요. 또 네네. 노래를 선곡하는 것도 힘들고 노래 만드는 과정도 네. 힘들고 그런 과정들을 일곱 번이나 이렇게 네. 예, 발표를 하면서 경험해 본 거잖아요.
1: 네.
0: 요즘에는 어떠세요? 좀 그 많은 곡들을 이제 남겨놓은 거에 대한 좀 넉넉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불안하기도 했었지만.
1: 사실 넉넉함도 있는데 제가 네. 부른 노래들은 다 어려워요. 사실 일반 분들이 부르기는 어렵고 화산을 받았을 때도 지금 네. 10년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하냐고 슬로우곡을 하냐고 좀 빠른 네. 거 하지. 그런데 네. 사실은 지나고 보니까 네. 굉장히 이 곡을 부르기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 드는 생각은 뭔가 좀 편한 노래. 네.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노래 그런 걸 좀 하나 하고 싶어요.
0: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대중가요가 아닌 어려운 노래를 부르면 네. 별로 그 재미를 못 봤어요.
1: 네, 맞아요.
0: 왜냐하면 네. 근데 이제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네, 생기면서 네. 이제 어려운 노래들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근데 대중들에게는 힘들어요.
1: 네,
0: 그래서
1: 맞습니다.
0: 그 가수들이 막 부르다가 잠깐 내려놓으면 히트를 하는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잘 부르다가 네. 아 이거 난 노래 만져 못해. 근데 그 노래가 히트를 하는 경우가
1: 네, 막 그런 것 같아요.
0: 많아요. 그래서 네. 한 호흡 여유가 있는 노래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요즘에 AI적 부분들이 더 많이 발전을 하지만 인간적 부분들 약간 실수하고 네. 인간의 약간 그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만 히트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1: 네, 네.
0: 대중가요 부분들이. 네. 근데 이제 가수들은 또 욕심이 그게 아니죠. 양이 안 차니까 네. 제대로 부르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네. 참 괴리감이 있어요.
1: 맞습니다.
0: 그런 게.
1: 네. 네.
0: 자, 홍소리 씨는 저 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 김소연 씨 노래 들으니까 이 방송에서.
2: 너무 좋습니다.
0: 네, 무조건 좋아요.
2: 네, 네. 무조건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네. 아, 근데 잘하시기도 하고요.
0: 홍소리 씨는 네. 어떤 가수가 되고 싶어요?
2: 그냥 대중들이 들었을 때, 네. 뭐 홍소리 하면은 아, 저 가수 내가 아는데 아버지 인생을 다 부른 네. 홍소리 아니냐? 요 정도만 알아줘도 아. 저는 성공했다고 네. 생각합니다.
0: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2: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0: 아, 네, 아버님. 네네.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생각을 네네. 또 하시고. 어머님은요?
2: 어머님은 대한민국 같이 와 계십니다.
0: 같이 와 네. 계시고. 그래도 어머님을 또 의지하고 같이. 네. 형제들은?
2: 없습니다.
0: 엄마하고만 단둘이서 네. 그렇게 또 의지하면서. 네네. 또 근데 이제 엄마가 노래 부르면 따라다니시겠다.
2: 처음에는 많이 따라다녔죠.
0: 이제 귀찮아요.
2: 지금은 이제 네,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0: 아, 네. 그렇죠.
2: 그냥 집에서만 이제 열심히 네. 응원하고.
0: 대부분의 따님들이 활동하면 엄마들이 네. 많이 따라다녀요.
1: 네, 네. 네. 맞습니다.
2: 네. 몸이 열심히 따라다니다가
0: 네, 정이 많이 들고. 이제. 근데 이제 가수분들이 또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게 그 어머님 앞에서 최고의 무대에서
2: 네.
0: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2: 그게 소원이긴 합니다.
0: 예. 그 많은 팬들이 박수를 응원하면서 네.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어요.
2: 네.
0: 아마 홍소리 씨도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2: 네. 열심히 해서 네. 그런 무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0: 네.
2: 네.
0: 그러면 홍소리 씨 노래 들을까요? 그
2: 어떤
0: 곡이
2: 열차.
0: 아버지의 네. 인생 열차.
2: 네.
0: 이 노래 어떤 노래예요?
2: 이효섭 작곡가 선생님께 선물 받은 곡입니다. 가요 가창학회 이제 거기에서 대상을 받아가지고 네,
0: 네.
2: 이제 피망 가요제라는 프로에서
0: 네네네.
2: 네.
1: 뭐 이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네. 이런 게 담겨 있는
2: 네. 네. 선물로 이제
0: 뭐 받으셨군요. 일단 들어보실까요? 아버지의 인생 열차 네 홍소리 씨의 곡입니다. 네. 한번 본인의 노래니까요. 네,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가수의 노래였다면 이 노래는 내 노래입니다. 예, 홍소리의 아버지의 인생 열차입니다.

0: 아버지의 인생 열차였습니다. 이제는 뭐 홍소리 씨가 이제 타고 가는 열차겠죠. 이게 나이가 들수록 빨라지는 열차인데 네. 김수련 씨도 좀 빠르다는 걸 느끼죠.
1: 많이 빠릅니다.
0: 네. 홍소리 씨는 조금 속도감이 느꼈습니다만. 네. 자, 오늘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팬분들에게 또 감사한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 그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네네. 하실까요, 수련 씨?
1: 저는 뭐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케어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첫 번째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또 가족 수련의 원래 제 팬클럽 명이 수련회로 하려다가 네네네. 수련사랑으로 그냥 수련회로 하고
0: 수련회, 수련회는 많이 하니까
1: 수련회로 하려다가 네. 그냥 수련회로 네. 가고 있는데요. 네. 수련회 가족님들이 너무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밤에 또 전화로 노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네. 그런 또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네. 너무 가족님들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사랑을 많이 주셔서 제가 부럭부럭 자라고 있습니다. 네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비롯해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껴주신 분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0: 자, 홍소리 씨.
2: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제 옆을 또 든든히 또 막내딸 열심히 잘 지켜주고 있는 또 저희 사랑하는 최영호 여사님 아,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사랑하는 딸 홍지혜 너무 사랑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 홍소리 팬클럽 레드싱 또 팬클럽 여러분들도 너무 지금까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또 많이 부족한 홍소리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이 자리까지 갈 수 있게 힘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앞을 보고 직진을 향해서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할 말은 다 해요. 네, 뭐 저는 할 말을 못해요. 긴장돼서. 아유,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할 거는 다 할게요. 라고. 네, 그래 그게 더 귀에 쑥쑥 들어와요. 네, 네. 막 앞서서 하는 것보다 네, 네. 못하는 척하면서 하는 귀에 쑥쑥 들어옵니다. 네, 김재창 씨가요. 홍소리 가수 아버지의 인생 열차,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감정으로 열차에 비유해서 힘든 아버지의 인생을 노래로 부르시군요. 응원합니다. 근데 이 김재창 씨의 작사잖아요.
2: 네, 네.
0: 본인의 네. 말씀 네, 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열차에 비유해서 예. 그래요. 그 그리워하는 그리움. 이, 요즘에는 그 작사가 중요합니다. 네, 가사의 맞습니다. 부분들이 네. 또 이렇게 김대창 씨가 또 써주신 가사가 네. 딱 맞아서
2: 맞습니다.
0: 또
2: 너무
0: 잘 불러주셨네요.
2: 가사를 써주셔가지고. 예.
1: 가사는 국장님 잘 쓰시잖아요.
0: 아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의 지금 김대창 씨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제 얘기를 하십니까? 자, 조규배 씨가요. 홍소리 가수님 응원합니다. 김수련 아유, 가수님도 응원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하셨고요. 조규엽 씨가 무명 가수님들의 고충을 너무너무 잘 알기에 더욱더 많은 응원을 하고 있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아유, 감사합니다.
0: 그리고 역시 화산 시원시원해요. 네, 주셨고요.
1: 감사합니다.
0: 홍소리 팬 되었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씨. 네. 자, 그리고 자연에서 살고 있는 이현수 씨가요. 두 분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1: 네,
0: 하셨는데요.
1: 감사합니다. 네.
0: 자, 오늘의 결과는 김수련 씨가 87표, 홍소리 씨가 32표로 김수련 씨의 노래는 다음 주부터 전해드리고
1: 네.
0: 내일부터 전해드리고
1: 아, 고맙습니다.
0: 오늘은 네, 우리 이제 홍소리 씨의 노래를 전해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0: 자, 내일부터 쭉 전해드리니까요.
1: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0: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1: 네.
0: 홍소리 씨의 아버지의 인생 열차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예,
0: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자, 내일 2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이유 없이 파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취객들이 늦은 밤 인적이 드물거나 CCTV가 적은 주택가 골목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요. 피해자로서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도 없고 가해자를 찾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피해 보상은 물론 이런 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유 없이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화풀이나 술주정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권동화 묻기를 천지도 사람같이 원이 있으며 보은하면 좋아하는 느낌이 있나이까. 정산종사 답하시기를 응용에 무념하는 것이 천지에 도나 천지에 하는 것을 보면 그 원을 가히 알 것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미루어 생각하면 천지가 좋아할 것을 가히 알 것이니라. 일체 유정 무정이 천지 아님이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천지은, 하늘과 자연은 우리에게 끝없이 내려주는 은혜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는 하늘이 내려준 사랑으로 우리 가족의 인연을 맺어주죠. 그리고 동포은혜,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따뜻한 빛이 되어주는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잠시 멈춰서서 마음 쉬어가는 시간. 여기는 마음의 쉼터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일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와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바쁜 오전을 마치고 조금은 나른한 오후, 혹시 뭘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럼 바로 라디오를 켜주세요. 웃음, 공감, 그리고 잠깐의 힐링까지 저희 희원이가 여러분들의 오후를 채워드립니다. 성공 맛집 WBS 원음 방송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함께해주세요.
2: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구하는 데에도 도가 있건만은 부엄부는 도가 없이 구함으로 구하면 구할수록 멀어지고 불보살은 도로서 구함으로 아쉽게 구하지 아니하여도 자연히 돌아오는 이치가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7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0: 마음의 쉼터.
1: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2부를 시작했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정서와 친숙한 팝송을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해외 음악들을 원불교 말씀과 함께 보내드리는 시간 마음의 쉼터 2부 시작합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우리 마음에 온기를 더하는 시간 원음 방송 마음의 쉼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에서는 우리 귀에 익숙한 팝송과 해외 음악,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원불교 말씀으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음악의 제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원음 방송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마음의 쉼터 선곡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1: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도심의 힐링숲, 사당역 카페오스에서 베이커리 상품권, 삶을 바꾸는 건강 루틴, K-헬시에서 부모님께 필요한 뉴트리션 밸런스 5종 세트,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뮤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 N 유산균, 100% 우리쌀 증편떡의 명가 가람떡집에서 잔진편떡 세트, 귀족의 품격 미인골드에서 사랑하는 분께 감동을 전하는 티골드 식용금박까지 마음의 쉼터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편안한 오후에 마음 쉬어가는 라디오 마음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것은 그 힘이 더하다 하리니 자기를 능히 이기는 사람은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힘이 생기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5장 법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의 온기와 함께했던 은혜로운 시간 고맙고 따뜻했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마음을 보듬는 시간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WBS FM
1: 일상 곳곳에서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잘못 충전하거나 보관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우선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주변의 종이나 이불 등 불이 잘 붙는 물건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현관이나 복도 등 대피로에서는 충전하지 마세요. 충전 중에는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외출하거나 잠든 동안에는 충전하지 않도록 합니다. 충전이 끝나면 과충전을 막기 위해 즉시 코드를 뽑아주세요.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에 쓰이는 고용량 배터리는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 충전합니다. 보관할 때는 직사광선 아래나 차량 안처럼 온도가 높은 곳을 피하고 강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반드시 KC 인증을 받은 정품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는 이 우주의 진리를 드러내시사 우리가 네 가지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밝혀주시었나니 그대들은 대종사의 상생대도인 사은의 교리가 만생령을 제도하는 가장 큰 길이며 사중보은의 도리가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임을 깨달을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이편 8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님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길 기원하고 원음방송 발전을 염원하는 근산 이인상 원로교무와 정봉은 정토영가의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동근 소리, 동근 이야기. 요즘 날씨를 보면 참 변덕스럽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낮에는 더울 때가 있고, 또 곳곳에선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가 하면 뒤늦은 모기가 등장해 잠을 이루지 못하게도 합니다. 반가웠던 가을이 조금은 얄미워집니다. 반갑습니다. 이웃종교와 손을 잡고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 오경석입니다. 그런데요, 이 날씨 변화가 가을 탓일까요? 가을은 원래 덥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비도 오고 그런 건데, 이런 계절 변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겠죠? 비가 오면 우산을 준비하면 되고, 날이 좀 더우면 가볍게 입으면 되고, 좀 쌀쌀하면 옷을 하나 더 챙기면 되는 겁니다. 괜히 남 탓하고 싶은 마음, 날씨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그렇죠. 원인은 내 마음에 있는 건데 말입니다. 정산종 사님은 말씀하셨죠. 가장 어려운 공부가 평상심 공부라고요. 내 마음의 변덕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송소희의 사랑 계절이었습니다. 앞서 변덕스러운 날씨에 대해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날씨는 원래 그런 거고 우리 마음이야말로 가장 변덕스러운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평상심 공부가 제일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가을은 원래 그런 거죠. 여름 같기도 하고 또 때론 쌀쌀하기도 하고 비도 오고 말이죠. 그러한 변화를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우리 둥둥 가족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종교인들은 마음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겠지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성현들의 눈으로 본 세상. 오늘의 명언 일기. 1953년 미국 예일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인생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질문은 두 가지였다. 인생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글로 적어 두었는지. 22년이 지난 뒤 그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인생 계획이 없다고 했던 27%는 빈민층에 속한 비중이 컸고, 계획은 없지만 목표가 있다던 60%는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수준이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던 10%는 전문직이 되었고, 구체적인 계획을 글로 적어두었던 3%는 많은 자산을 소유한 사회 지도층이 되었다고 한다. 물론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행복의 기준도 아닐 것이다. 다만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 네, 여러분은 인생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은 계획을 강조한 여러 종교의 좋은 말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경전 정산종사 법어 무본편에는 사람은 일생에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정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루살이는 하루만 보고 버마제비는 한 달만 보므로,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버마제비는 1년을 모르며, 범부는 일생만 보므로 영생을 모르나 불보살들은 능히 영생을 보심으로 가장 긴 계획을 세우고 가장 근본되는 일에 힘쓰시나니라. 유교회 공자님께서도 항상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생 계획은 어릴 때 세운다. 1년 계획은 봄에 세운다. 하루 계획은 새벽에 세운다. 어릴 때 공부하지 않으면 늙어서 지혜가 부족하고, 봄에 밭을 갈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다.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날 할 일을 하지 못한다. 불교 경전 잡보장경에는 사람의 계획을 방해하는 두 가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 계획을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어떠한 일도 끝내지 않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어떠한 일도 시작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원불교 경전의 법문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원불교 경전 대산종사 법어에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미래를 위하여 영구불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대산종사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각자는 미래를 위하여 영구불변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니, 그 계획은 권모술수가 아니라 정도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소비성보다 생산성으로, 결원보다 해원으로, 배은보다 보은으로, 방심과 잡념보다 불방심과 정념의 생활로 각자가 스스로 개조하여 나아가야 한다. 자, 9월 1일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습니다. 수확의 계절이기도 한 만큼 우리가 그동안 계획하고 목표로 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부족했던 부분은 다시 계획을 세워서 힘차게 출발하는

오늘의 방콕 음악으로 스티키 모리의 우리 집 마당에 가을이 피었다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둥둥 퀴즈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퀴즈를 드리고 있죠. 잘 듣고 맞춰보세요. 개신교에는 참 다양한 교파들이 있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등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신교의 교파 수는 수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개신교 교파들 사이에 뜻하지 않게 경쟁하고 갈등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 운동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자, 이 운동은 전 세계 교회들이 교파를 초월해 한데 결속하고 연합을 도모하는 운동입니다. 1910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이것 대회가 열린 이래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교회 일치 운동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종교 연합 운동, 2번 에큐메니칼 운동. 오는 9월 9일, 다음 주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4일 동안 우리나라 서울과 남북 접경 지역 일대에서 2026 세계 이것 평화대회가 열립니다. 전 세계 개신교인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네, 한반도의 평화가 곧 세계 평화다 라는 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를 논의하고 또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찾는 것이죠.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는 50원, 긴 글이나 사진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으로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우리 둥둥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바, 하고 싶은 이야기, 종교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0: 서로가 헐뜯지 말고 내 종교를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이 됐으면 해요.
1: 우리나라에 여러 뭐 종교들이 있고 믿는 바가 다르지만 서로 기회만 되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고 이해하고 저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노력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2: 무엇보다 종교는 배타적이지 않고 서로 존중해야지 그게 참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3: 모든 종교는 그 근원에 가서는 이렇게 같이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교 간에 서로 싸우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매주 화요일 코너입니다. 모든 마음, 모든 종교. 종교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의 마음, 행복해지고 싶은 우리 마음이 모여 종교를 만든 거 아닐까요? 이웃 종교인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다양한 마음 이야기 들어보면서 서로 배우고 공감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먼저 만나볼 글은 카톨릭 신자인 국제구호전문가 한비아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하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입니다. 남 도와주기를 좋아하는 건 타고나는 걸까? 내 경험으로 보면 어릴 땐 그럴지 몰라도 철들고 나서는 뿌듯함 때문인 것 같다. 학계에서도 공감이나 친사회적 행동의 유전적인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환경, 교육, 경험도 어우러져 작용한다는 게 정설이다. 나는 옛 7살 때부터 집안 잔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언젠가 엄마에게 왜 셋째인 나만 심부름을 시켰냐고 물었더니 대답이 간결했다. 네가 언제나 심부름 시키면 군말 없이 잘했잖아. 한마디로 심부름 시키기 제일 만만했던 딸이 나였던 거다. 그 중에는 전화 받는 일도 있었다. 전화가 귀하던 1960년대 동네 유일한 전화가 우리 집에 있었다. 기자였던 아버지의 업무용이었지만 동네 사람들의 중요한 전화가 더 많이 걸려왔다. 며느리 출산 소식, 아들의 대학 합격 소식, 할아버지의 부고 소식이 들리면 나는 그 소식을 전하러 온 동네를 뛰어다녔다. 동네 어른들은 이런 나를 예뻐해 주셨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니 소아마비로 목발을 짚는 친구와 짝꿍이 되었다. 집이 같은 방향이라 등하교길에 친구 신발 주머니를 들어주었을 뿐인데 친구 엄마와 선생님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내가 뭘 그렇게 잘했지? 의아해하면서도 우쭐하고 기분이 좋았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내 돕기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다. 주님 부활 대축일 전 고해성사 보속으로 묵주기도 10단과 희생 10번을 받았다. 낯설었던 희생 보속이 무엇인지 수녀님께 물으니 기꺼이 하는 양보라고 하셨다. 그날부터 버스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동생에게 좋아하는 반찬을 양보하고 급한 친구에게 화장실 차례를 양보했다. 사람들은 고마워했고 엄마는 용돈까지 주시니 부수입도 짭짤했다. 그 희생보속의 가장 큰 소득은 남을 기쁘게 하면 나도 덩달아 기뻐진다는 돕기의 비밀 공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급기야 고등학교 3학년 때 하루 한 사람 기쁘게 하기를 인생 목표로 정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목표 달성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친구에게 옷이 잘 어울린다고 말하거나 전화 상담원에게 친절하다는 작은 칭찬도 효과 만점이다. 아기 엄마의 유모차 이동을 돕거나 교통카드 잔액이 모자란 학생 버스비를 대신 내주면 기분이 더욱 좋아진다. 아무도 기쁘게 하지 못한 날 밤에는 휴대전화 연락처를 훑어보고 한 사람을 골라 이모티콘과 함께 안부를 보내면 10중 8구 이밤중에 웬일이야 라는 기쁨 어린 답장이 온다. 그 순간 오늘의 목표는 막차 타고 달성한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하루에 한 사람씩 적어도 18,000명을 기분 좋게 했고 나 또한 그만큼 뿌듯했다. 작은 양보와 칭찬, 소소한 도움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했으니 이토록 가성비 좋은 일이 또 있을까. 그래서 끝까지 할 생각이다. 다리에 힘이 없어도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니 말이다. 그나저나 성경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 칭찬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 글을 읽으며 살짝 미소 짓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한 사람 기쁘게 하기 목표는 성공한 셈이 아닐까

천주교 음악 사랑의 이삭줍기가 부른 착한 사람아 들었습니다. 앞서 카톨릭 신자인 국제구호 전문가 한비아님의 글 하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법을 전해드렸는데요. 지난 50년 동안 하루에 한 사람씩 기분 좋게 만들기를 목표로 살아오다 보니 적어도 18,000명을 기분 좋게 했다는 한비아님의 글이었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이러한 실천만 하고 살았어도 정말 잘 살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루 한 사람 기쁘게 하기, 하루 한 사람 돕기, 하루 한 사람 기분 좋게 하기. 그 방법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무궁무진하지요. 칭찬 한마디, 자리 양보하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하루 한 사람이라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네, 정말 잘 사는 삶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불교신문 논설위원인 주석 스님의 글입니다. 제목은 별이 빛나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다 입니다. 어떠한 시대이든 별이 빛나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다. 어떠한 세상이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8만 4천의 업을 가진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길을 가다 만난 인연에 의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하고 찰나의 원수가 되기도 한다. 이 세상에 단순한 표면적인 의식으로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 할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있다. 개개인마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이다. 나는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상대에게도 최선을 다해 살아내고 있는데 상대는 오히려 그 최선에 딴지를 걸 때가 있다. 내가 겪었던 행자 시절을 떠올려 본다. 상대가 힘들어 보여서 힘겨움을 조금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도와준 일들이 오히려 원망을 받게 되는 일이 있었다. 그때 어른 스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소자비가 대란이라는 말씀이 실감이 되어 마음이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우리는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지금 사람으로서 몇 번째 생을 살아내는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미숙하고 연약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우리는 상대에게 여러 가지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위계에 의한 폭력, 언어폭력, 심리적 폭력, 그리고 영혼이 미숙해서 선악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많은 폭력을 행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미숙한 영혼들에 의해 가해당한 성숙한 영혼들은 유독 훌륭하고 아름다운 영혼들로 도드라지게 된다. 밤하늘이 어두우니 별이 유난히 빛나 보이는 것처럼 미숙한 영혼들이 있음으로써 성숙한 영혼들의 밝음이 더 빛난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변화의 혁명을 겪고 있는 듯하다. 영혼을 가졌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물질이 영혼을 지배하는 세기를 지나오면서 다시 물질에 의해 피폐해진 영혼을 살려낼 또 다른 이데올로기를 궁구하고 있다. 아무리 물질 혁명이 도래한다 해도 개개인의 영혼에 대한 행복과 즐거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물질 혁명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자유롭게 하고 세상이라는 놀이터에서 즐겁게 유영하면서 세상을 즐기는 방법이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는 세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개개인의 행복이 증장되고 노력과 인내라는 괴로움 없는 세상에서 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게 되니까 말이다. 사람은 나만 즐거워서는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이 즐겁고 행복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나에 대해 참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복도 바라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유영하는 이 시대는 주변의 산재에 있는 행복과 즐거움을 즐길 마음이 많이 부족한 시기인 것 같다. 밝은 세상을 꿈꾸고 그러한 세상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복하게, 즐겁게 세상 속에서 유희해야 한다.

불교음악 김현성과 움직이는 꽃이 부른 연꽃처럼 듣고 왔고요. 앞서 불교신문 논설위원인 주석 스님의 글 별이 빛나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다를 전해드렸는데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한 일이 남들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람에 의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다양한 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다 보니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사바세계죠. 그럼에도 스님 말씀처럼 별이 빛나는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고 어리석은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지혜에 의해서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러니 이미 빛을 내고 있는 우리부터 밝은 세상을 꿈꾸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행복하게 즐겁게 이 삶을 영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글은 원불교 모현교당 박준성 청년교도의 글입니다. 제목은 내 안의 빛을 따라 다시 한 걸음입니다. 올해 공부 표준은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실천하는 공부를 해보자는 것이었다. 평상시 나는 잘하고 싶은 마음이 늘 앞서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실수할까 봐 두려웠고 책임지는 일을 부담스러워해 회피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 직장에서 원하던 팀으로 이동을 하고 교당에서 부회장도 맡게 되었다. 새로 인연을 맺은 여러 모임에서 수많은 경계를 만나며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정면 돌파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매일 수많은 경계 속에서 쓰러지는 나약한 자신을 마주했다. 회피하지 않고 경계와 맞서며 내 마음을 바라보는 일은 감추고 싶었던 부족함과 실수, 마음 깊은 곳의 결핍을 직면해야 하는 고통을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 마음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너무 지친 상태라 그저 조용히 있다가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별 기대 없이 간 훈련에서 큰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다. 전도연 교무님께서 주제 강의 때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포기하지 말라고 해준 그 말씀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다. 눈물이 많이 흘렀다. 내가 그동안 힘든지도 모르고 버티고 있었구나. 나 자신을 믿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다. 청년 마음 훈련은 경계에 치여 탈진해 있던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같은 단에서 만난 교우들의 열린 마음과 적극적인 모습은 내게 큰 귀감이 되었다. 나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교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고 그러려면 나부터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다짐도 하게 되었다. 훈련이 끝난 뒤부터 나는 잘해내고 싶다는 주착심을 내려놓고 그냥 하기를 유념하며 챙기고 있다. 부족하지만 진솔한 마음으로 노력하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법신불 사은님께서 그 진심에 감흥해 주심을 느끼고 있다. 교무님 말씀처럼 내 안에 이미 갖추어진 지혜의 힘을 다시 한번 굳게 믿고 실수하고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공부를 해나가야겠다.

원불교 창작성가 재청과 서인아가 부른 일원의 빛을 들으셨습니다. 앞서 원불교 모현교당 박준성 청년교도의 글 내 안의 빛을 따라 다시 한 걸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미 우리 안에 충분한 지혜와 힘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충분히 잘 해내고 있는데 잘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커서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금세 지치고 괴롭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죠. 청년 마음 훈련을 통해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고 내 안에 지혜와 힘이 충분하다는 교무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나를 믿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우리 박준성 청년 교도님. 참 멋진 공부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원불교 진리와 교법을 믿고 살아가는 교도님들이라면 어딜 가서 무얼 하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모든 마음 모든 종교 끝으로 원불교 창작성가 개벽의 성자되어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로 돌아올게요.

0: 작은 이야기.
1: 종교?
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종교와 관련된 용어나 상식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해드리는 종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엔 개신교와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 답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알려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 개신교의 연합운동인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큐메니칼은 교회 일치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집을 뜻하는 그리스어 오이쿠메네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삼는다는 세계 교회의 실현을 지향하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개신교회는 참 다양한 교파들이 있는데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성공회 등 전 세계 교파 수는 수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신교 교파들 사이에 뜻하지 않게 경쟁하고 갈등하는 일들도 있었고 이 운동이 시작된 건데요. 이는 물리적인 의미의 교단이나 교리의 통합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모든 교회의 목표인 하느님의 말씀을 알고 행하자는 것입니다.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작은 1910년 영국 에든버러에서 열린 세계 선교회의였는데요. 이후 교회 연합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2차 세계대전 후 1948년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결성되면서 개신교와 동방정교회가 참여하고 1970년대부터는 천주교도 이 대화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는 하나의 중앙집권적 정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들의 교제와 연합을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서로 다른 신학적, 역사적 전통을 가진 교파들이 대화를 통해 분열을 극복하고 기독교적 연합을 도모하도록 하고 빈곤, 난민, 인권 문제 등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구호활동과 전쟁 반대, 환경 보전, 인종차별 철폐 등 지구촌 평화 구축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부산에서 제10차 WCC 총회가 개최되기도 했는데요. 당시 공식 문서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관한 성명서를 채택해 발표하기도 했죠. 그리고 13년 만인 오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우리나라 서울과 남북 접경지대에서 세계 에큐메니칼 평화대회가 개최됩니다. 취지는 전 세계 개신교 대표들과 지도자들이 모여 한반도 평화 및 세계 평화와 화해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전 세계 개신교의 연합운동인 에큐메니컬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 보내주신 문자들을 볼까요? 자, 선정희님, 오늘 9월이 시작되는 9월의 첫날이네요. 일이 수월하게 잘 되는 걸 느끼면서 비가 와서 마음이 산란해질 수 있었는데 평정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은님께서 도와주셨다고 문자를 주셨네요. 예, 시작이 반이라고 9월의 첫날 아주 그 평상심으로 이 비가 오는 와중에도 이 날씨 탓하고 원망하지 않고 일을 수월하게 잘 마치신 우리 선정희님 9월 한 달 내내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만 보낸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뒷번호 3391 쓰시는 분께서 오랜만에 문자를 주셨네요. 등근소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뜻하게 다 같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건강 관련한 이런저런 정밀검사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약간 제 욕심일지도 모르겠지만 더 건강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같이 생명감 있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희망드려 봅니다. 에큐메니컬 운동, 카톨릭 한비아님, 그리고 불교의 주석스님, 또 원불교 교도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참 제가 다니는 병원에는 조금 특이하게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 동네의 모든 분들이 생명감 있고 평안하기를 같이 기도의 마음을 모아봅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셨네요.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 결과 검진을 받았는데 이제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아야 돼서 걱정이 된다는 문자를 보내주셨었죠. 그런데 검사를 잘 마무리했고 아직 결과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몸을 바꾼다. 네. 전에 웃음과 관련된 우리의 명언을 전해드릴 때도 우리가 웃는 마음,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은 이 피도 건강하게 바꾼다고 했고, 또 웃으면서 살아가는 태도가 천 가지 해로움을 막아준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늘 긍정적이고 웃는 마음으로 이 피가 건강하게 원활하게 돌아가게끔 좋은 마음으로 살고, 또 음식도 잘 챙겨 드시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검사 결과도 좋게 나오고, 설사 조금 이제 문제가 있더라도 얼마든지 치료해 내서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무슬림들을 위한 뭐 기도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 카톨릭 관련된 또 병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천공항에도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모든 종교인들이 누구나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실이 있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병원에도 종교에 관계없이 누구나 마음을 좀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고, 또 자신이 믿는 어떤 진리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실이 있다고 하는 것, 아마 카톨릭이나 종교 기반의 또 병원인 것 같은데, 마음을 늘 잘 챙기시고 검진도 잘 받고 또 치료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끝곡으로 이 노래 준비했어요. 유리상자의 Don't Worry Be Happy,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도 은혜와 사랑과 자비 가득하세요.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1967년 중동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항공편을 돌려 이스라엘 필하모닉과 위문 공연을 열었던 지휘자 주빈 메타. 이 노장 지휘자가 최근 또 한 번 세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네타냐후 정부의 가혹한 팔레스타인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예정된 이스라엘 일정을 모두 취소하겠다고 선포한 것인데요. 스스로를 인도의 유대인이라 부를 정도로 깊이 사랑해온 이스라엘이었지만 잘못된 침략과 분열 앞에서는 단호히 보이콧을 선택하며 진정한 인류애의 가치를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올해 90세를 맞는 그는 말합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이 서로 껴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청춘 캠페인 뮤지션의 청년 정신을 배우다. 한국의 생명허브 원광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저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거쳐야 밝은 달이 나타나서 삼라만상을 비춰줄 것이요. 수도인의 마음 하늘에는 욕심의 구름이 거쳐야 지혜의 달이 솟아올라서 만세 중생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며 악도 중생을 천도하는 대법사가 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천도품 24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생 동안 공도에 헌신하신 규타원 장정수 대봉도 영가의 완전한 해탈천도를 기원하며 동지 제자들과 조카 김현준 가족들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아름다운 인생.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9월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함께했던 8월이 들으면 조금 뭐 섭섭할지 몰라요. 그죠? 올해 9월을 맞이하는 기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가운 마음이 큽니다. 물론 뭐 9월이 시작됐다고 해서 곧바로 선선해지는 건 아니죠. 하지만 어느덧 저녁바람에는 가을이 묻어나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늘 기분 좋은 설렘으로 가득하네요.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박은경이 불러줍니다. 살짝이 없어예.

0: 살짝이 없어 얘.
1: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화요일 저녁 아름다운 인생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이 내린 비와 함께 8월이 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9월이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또 많은 비가 내린 지역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계신 곳 혹시나 비로 인한 피해나 더 불편이 없으셨는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앞섭니다. 괜찮으신 거죠, 여러분들? 또 비가 내리면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무더위,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예, 뭐 많이보다는 조금 내려갔죠. 열대야 사라졌고요. 게다가 또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더위도 점점 물러갈 거라는 일기예보도 또 들리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가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집에 지난 주말에 여름옷들 좀 집어넣고 가을옷 꺼내놓고 이불도 조금 바꾸고 뭐 이렇게 작지만 가을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좀 분주하셨죠? 아마 이번 주까지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하실 것 같은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먼 길을 돌아서 마침내 내 곁에 찾아온 반가운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운같이 정말 뭐 할 수만 있으면 버선발로라도 마중 나가고 싶은 그런 기분 좋은 설렘이 가득한 그런 저녁입니다. 9월의 첫날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특별히 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 모두 가을 마중을 한번 나가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저하고 좋은 노래와 이야기로 다가오는 가을을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해요. 2시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이렇게 사연과 신청곡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연의 노래 계속해서 한 곡 이어가보죠. 당신만이 나는 좋아.

오늘은 무슨 일이? 오늘 하루 우리 주변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에 나선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추석 민생 안정 대책에 따르면 배추와 무 등 채소류는 평시 대비 1.9배 늘린 1.8만 톤, 그리고 사과와 배 등 과일은 평시보다 3배 이상 확대한 3.2만 톤을 공급할 계획이고요. 특히 계란은 평시보다 2.4배 공급을 늘려 가격 안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또 이번 주 목요일인 오는 3일부터는 유통업체와 협업해 온오프라인에서 사과와 배, 소고기 등 농축산물을 최대 40%, 그리고 오는 9일부터는 명태, 고등어, 김 등 주요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며 할인 한도는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입니다. 이와 함께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전통시장에서 구매액의 약 30%에 상당하는 온누리 상품권을 최대 2만 원까지 현장에서 환급하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는 4일과 5일 서울 여의도와 이촌 한강공원 일대에서 열리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에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행사인 불꽃쇼는 토요일인 5일 저녁 8시에 시작되고요. 이날 원효대교는 오전 9시부터, 그리고 마포대교 남단에서 63빌딩으로 이어지는 여의동로는 오후 3시부터 전면 통제돼 해당 구간을 지나는 버스 노선은 임시 우회 운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특히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여의나루역은 인파가 몰릴 경우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거나 출입구가 폐쇄될 수 있다면서 여의도역과 마포역, 셋강역 등 인근 역으로 분산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여의도와 이촌 일대에서는 행사기간 따릉이와 공유전기 자전거, 개인용 이동장치의 대여와 반납도 중단됩니다. 끝으로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는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남부지방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가 23도, 부산은 25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와 대구는 3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내륙 지역은 구름만 많이

창구라고요. 울리지 마세요. 나를 울리지 마세요. 누가 울고 싶어 울겠어. 울린 사람이 누구야? 또 우는 사람이 누구야? 이름이 여자기에 울기도 한답니다.

조현의 울며 떠난 마산포, 그리고 남미랑의 이별 많은 목포항, 이렇게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저희 아름다운 인생에서 들려드리는 음악들은 이 LP나 또 유성기판들, 아주 옛 가요들은 이런 음원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음원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직거리는 잡음이 들어가는 건 다반사고요. 조금 아까 남미랑의 이별 많은 목포항 들으셨죠? 중간에 바늘 툭 튀는 소리가 들어갔잖아요. 진짜 판이 툭 튀는 것 같이 예,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더 정겹게 느껴지네요. 이제 지나간 옛 것들 이제는 일부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고 많이 흔적이 사라진 우리들의 추억의 옛 것들, 우리 아름다운 인생에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같이 해주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소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9월의 첫날 아인과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대구 북구에서 윤형주님 함께 주고 계셨고요. 또 우리 말구노스님께서 김미경의 시인의 가을사랑이라는 글을 주셨어요. 시예요. 소개하겠습니다. 어느새 가을이 묻어납니다. 한 조각 그리움이 묻어납니다. 가을을 맞을 채비를 해야 할 듯합니다. 비워내지 못한 여름의 향기와 더불어 어느새 상큼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 사랑이 오나 봅니다. 네, 진짜 예, 지금 우리들 마음에 딱 맞는 맞춤 시를 한 편 소개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어서 음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에서 김동식님께서 사연과 함께 신청곡 주셨는데 일요일에 방송된 방주연의 생각해보세요와 나훈아의 애정이 꽃피던 시절은 곡은 같고 가사는 다르던데 또 다른 맛이 느껴지네요. 작사 작곡가가 한 사람인지 궁금해요. 하시면서 방주연의 생각해보세요 또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박성규 작곡가가 방주연 가수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방주연에게 선물로 준 노래였는데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나중에 개사를 해서 나훈아 가수에게 다시 애정이 꽃피던 시절이라는 곡으로 다시 곡을 주었다는 네,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부산 개인택시 금채원 기사님, 우리 모두 9월 맞아 반가운 아인가죠. 반기로 맨발로 대문까지 뛰가 보입시데이. 찰록하나 부럭하나. 경상도 사람들은 예, 성격이 많이 급해서 수군포 빼고는 아주 짧게 준말로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찰록하나가 참말로 말하는 것, 부럭하는 웃기려고 거짓말로 하는 말이래요. 설명 안 해주시면 저는 못 알아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금채원 기사님. 재미난 사연 주셨어요. 진짜 예, 우리 벗선발로 진짜 맨발로 뛰어나간다고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래요. 가을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요? 다른 계절도 다른 해에도 그랬나요 여러분? 특별히 올해는 많이 뜨겁고 더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아, 이 짧은 계절 가을입니다. 만끽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아름다운 인생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가 벌써 마무리가 됐어요. 1부 끝곡으로 대구 최영환님의 신청곡 임재호의 그때가 좋았네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음방송입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무릇 큰 공부는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하여 원래 착이 없는 그 자리를 알고 실생활에 나아가서는 착이 없는 행을 하는 것이니 이 길을 잡은 사람은 가히 나를 기약하고 큰 실력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수행품 9장 말씀입니다.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상쾌한 바람이 함께하는 좋은 계절에 우리 아인 가정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북동에서 배용준님께서 9월의 첫날 힘나는 이야기와 함께 배호의 나그네 목동을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배용준님도 9월 그리고 가을에 좋은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아름다운 인생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2부가 시작됐고요. 우리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정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 세트,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과 무더위 식을 줄 모르던 8월이 갔어요. 가을이 오는 9월입니다. 해갈비는 좀 충분히 온 것 같은데 아직도 댐이나 저수지에 물이 고일 정도는 조금 부족할 듯합니다. 전주에서 현동숙님. 아무래도 좀 이제 농사일을 같이 좀 병행하시는 거 보니까, 근데 제가 농사일을 얼만큼 규모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사진 보내주신 그 밭 사진 보니까 꽤 넓게 보이던데, 예, 농사 짓는 분들은 이 비, 이 또 자연 현상에 굉장히 마음을 졸이시죠. 예민합니다. 비 안 오면 걱정이고, 많이 와도 걱정이고, 햇볕이 너무 쬐도 걱정, 안 쬐도 걱정. 예. 저희 집에 화분 같이 그렇게 조그만, 예, 이렇게 갖다 놓고 텃밭 비슷하게 이렇게 식물, 작물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물 주는 것 뿐만 아니라, 진짜 비가 안 오면 안 와서 걱정이고, 오면 와서 걱정이고, 열매나 수박 같은 거 이렇게 주먹만한 거 매달려 있으면 매일매일 가서 봐요. 얼마나 컸나 보기도 하고, 아, 이 농사 짓는 분들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제가 정말 다는 알 수 없지만 조금이라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제 마음에 여백이 좀 생겨가지고 현동수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정말 해갈비가 조금만 더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저도 덧붙여봅니다. 그래도 9월 첫날 상징성 가득해요. 시원하고 설렙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방현재님께서도 좋은 가을, 시원한 가을 되시기를 바라고요. 수확의 계절 9월이네요. 활기차게 시작해봅니다. 대구 달봉이 할비님도 인사 주셨고요. 또 부산의 들꽃님도 진행자님, 제작진님, 그리고 멀리 엘살바도르에 계시는 오라버님님들, 애청자님들 모두 모두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식사하고 있어요. 식사 중인데 식사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김해에서 검은 그림자님도 자리해 주셨네요.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노래 좀 또 듣고 갈까요? 개봉동에서 이경자님이 인사하시면서 금사양의 홍콩 아가씨 청해 주셨고요. 아까 가을사랑 멋진 예쁜 글을 시를 소개해 주신 말고노스님, 반가운 가을비가 지나간 뒤 아파트 건너 보이는 앞산은 더 짙은 녹색으로 물들었어요. 하시면서 백야성의 항구의 영번지 청해 주셨어요.

고덕동에 살고 계신 이건우님은 이번 주 토요일 9월 5일 날 초등학교 동창들하고 동창회가 있으시대요. 저 고덕동에 살고 있는 이건우입니다. 책가방 메고 등하교하는 학생들을 바라보니까 과거 제 어릴 적 시절이 떠오르네요. 등하교 시 책과 공책, 도시락을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 뛰면 자동 비빔밥이 됐죠. 그래도 엄청 맛있었습니다. 비나 눈 올 때는 땅이 얼마나 질고 푹푹 빠지는지 신발에 새끼줄을 묶고 다녔죠. 아내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곳이 저의 고향 전북 부안이에요. 부안면 초등학교 34의 동창들 우리 5일날 꼭 만나자 하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아유 얼마나 보고 싶고 즐거우실까요? 기대하시게 잠 못 주무시겠네요 우리. 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세 곡을 저희가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은아의 봄비, 윤영주의 어제 내린 비, 그리고 이프련의 추억인데요. 봄비는 도선여객 박병로 기사님이 청해 주셨고요. 또 대구 주순이님이 윤영주의 어제 내린 비를 청해 주셨어요. 9월의 첫날 대구는 여전히 낮에는 햇살이 쨍쨍입니다. 모두 모두 저녁 시간에는 설레이고 방송, 설레이는 방송 만들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해요. 기분 좋게 하루하루 행복하게 9월에는 좋은 일들이 아인 가족들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청해 주셨고요. 부산 동네에서 구경옥님이 이필원의 추억 청해 주시면서 한가위 명절이 기다려지는 멋진 계절입니다. 9월은요 하시면서 이필원의 추억을 청해 주셨네요. 이어 듣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이승재님의 따님이 오셨어요.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비가 촉촉히 내리는 화요일이네요. 엊그제 일요일은 돌아가신 증조할머니의 43번째 기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증조할머니는 평소 즐겨 들으셨던 노래는 없으시다고 아빠가 말씀하시는데요. 살아계셨으면 좋아하셨을 만한 노래를 한 곡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어요. 오기택의 우중의 여인을 청해 주셨네요. 오늘 2부를 마무리하는 마무리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예가요 백일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발하고 재미있는 상상력을 마구 뽐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가요 백일장으로 3부 함께 할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기택의 우중의 여인 우리 이승재님의 따님 신청곡으로 2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대산종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온통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는 마당에 종교마저 자기 교단, 자기 종파를 내세우는 편협에 빠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인류에 대한 공헌으로 그 가치를 평가받아야 한다. 종교가 세상에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것과 내 것을 분별하고 탐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라는 것 아닐까요? 땅에는 구분이 있지만 하늘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있지만 종교에는 내 나라, 네 나라의 구분이 없습니다. 이 지구 마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고 형제입니다. 평일 오후 6시 종교가 하나 되는 시간, 둥근소리 둥근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산종사 각성하지 못한 사람들의 의뢰하는 심리를 말씀하시기를 첫째는 자기가 능히 할 일을 남에게 미루고 자기는 편히 지내자는 것이요. 둘째는 죄와 복이 자기에게 근본해서 자타력이 병진하는 이치를 알지 못하고 한갓 이치 없는 타력의 믿음에 미혹함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11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한강교당 김태형 교도가 경영하는 댄디라이언의 발전을 기원하며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하루 사이로 달라진 계절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느낌을 주는 9월의 첫날입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조금은 추운 그런 저녁이네요.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새로운 달 더 새롭게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행복한 가을날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전왕 애청자님께서 지금 열심히 두 줄기 눈물 따라 부르고 계신데요. 청해 주신 두 줄기 눈물 나훈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3부 시작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부터 옛가요 101장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들이 즐거우셔야지 우리 프로그램이 재미있고 좋은 거니까요. 많이들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아울러 듣고 싶은 노래 또 짧은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4분 4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1: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2: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3: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4: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2: 엄마, 여기 꽃.
5: 고마워.
4: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옛가요 백일장. 글을 잘 쓰든 못 쓰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의 상상력을 마구 뽐내보는 시간, 옛가요 백일장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의 옛가요 백일장에서는 주어진 시제에 맞춰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말이 안 돼도 괜찮고요. 기발하고 재밌으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시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오프닝에서 우리 다 함께 가을 마중을 나가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중을 나간다는 건 기다림과 설렘, 그리고 환영과 배려가 모두 어우러진 그런 따뜻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만나고 싶은 반가운 마음과 또 혹시 모를 불편을 줄여주고자 하는 그 배려가 동시에 그 안에 담겨 있으니까 말이죠. 올해 우리 곁에 찾아올 가을은 그렇게 기분 좋은 일들로 가득하길 바라면서 우리 설레는 마음을 담아서 마중, 마중으로 이행시를 한번 가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죠, 여러분들? 오늘 마중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노래 들으시면서 천천히 글 지어주세요. 세 곡 전해드릴게요. 아주 여유 있게 여러분들 글 집필하시라고.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부터 옛가요 101장 시제는 마중입니다.

예가요 101장 참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미니라의 미소는 남양주 이경수님, 배트킴의 가을 노래죠.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우리 송효찬님, 그리고 가시도친 장미님이 청해 주신 차중락의 사랑의 종말까지 쭉 전해드렸습니다. 대구 종탁님이요, 마중 이행시 주셨어요. 마침내 무더운 여름이 물러나는구나. 중간중간 폭우도 쏟아졌지만 가을 앞에서는 물러나야 하는구나. 와, 가을이다. 가을에 에, 맞이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부산진구 이상근님, 마음에 있으면 꿈에도 있다고, 뭐래도 중요한 것은 마음이겠죠 해주셨고, 그리고 또 대구에서 신송이님, 마른린 먼너도 울고 갈 중년의 나의 미모. 하, 재치 있으세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중 이행시 함께 주고 계십니다. 자, 참여 많이 해주세요. 참여하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이네요. 가을엔 더욱더 행복합시다. 우리 평강공주님께서 대구에서 9월에 행복하자고 얘기 주셨어요. 김상진의 두메산골 청해 주셨고요. 또 같은 대구입니다. 달봉이 할비님이 백남숙의 꽃잎 편지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렸어요. 3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마중 이행시 백일장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마중, 마로 시작되는 말과 중으로 시작되는 말 이렇게 해서 간단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재미삼아서 참여해 보세요. 4부에서 예가요 백일장 장원도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미미의 동창생 우리 이건우님께서 토요일날 초등학교 동창회 있다고 하셨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3부 마무리곡으로 전해드립니다.

0: WBS 원인 방송입니다.
1: 대종사께서 초창 당시 몇몇 제자에게 글을 지으라 하시며 정산종사에게는 일원이라는 제목을 주심해 정산종사 만유화 일원 천지시 대원이라 지으시니 번역하면 만유는 하나로서 되고 천지는 크게 둥근 것이라 하심이여라.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1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는 WBS 원음방송의 제어가와 관련해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가 시작됐습니다. 구수하고 고즈넉합니다. 백년설의 번지없는 주막. 저희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제 어렸을 때 기억해보면요, 문패도 번지수도 없는 주막에 이렇게 가끔씩 부르시던, 흥얼거리시던 모습이 떠올려집니다. 안양의 효심님이 청해 주셨어요. 이행시도 참여해 주셨네요. 마라도에 날아온 갈매기의 편지. 글씨를 몰라 읽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대신 번지없는 주막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4부 첫 곡으로 함께 했고요. 앞서 3부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참여해 주신 옛가요 101장.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날이라서 그런가요? 오늘 유난히도 더 멋진 글들과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배꼽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보내주신 작품 조금 둘러보고 오늘 장원급제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만나보도록 하지요. 밑에 온 순서대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경북 양산에서 손준영님. 마치는 순간까지 원음방송 최고입니다. 중간중간 30분씩 4부 편성도 최고예요. 이렇게 글을 주셨네요. 재치 있으시네요. 서울 신대방동 최무영님. 오늘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이에 이행시까지 담아서 보내봅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퇴원날. 중요한 건 이제부터 건강만 하세요. 또 아드님의 마음을 담아서 어르신 애쓰셨습니다. 진짜 중요한 회복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요. 축하드리겠습니다. 부산 동네에서 한 박사님, 오늘도 애청 중이라고 하시면서 마을 입구에서 장에 가신 엄마를 기다리던 시절, 중학교 시절까지 기다렸네. 지금은 기다려도 오지 않는 어머님. 그리운 어머님을 담아주셨고요. 그리고 뒷번호 6549 쓰십니다. 마실 나가면서 입마중 나가볼까요?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도 이문 오지 않아 그리워 그리워서 임하고 걷던 그 길로 저도 모르게 다시 걸어가고 있네요. 가을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작품에 다 그래요. 다 모든 작품들이 오늘 너무 멋진 글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인천시 연수구에서 김남성님도 마지막으로 여름을 보내는 마음으로 중요한 약속 다 제치고 여름을 배웅하며 여름과 한잔했다. 멋지죠? 멋집니다. 멋집니다. 네. 구경옥님, 마음이 넉넉해지고 오곡백과가 풍성해지는 계절 중 중추가절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가을, 우리 모두 가정에 예쁜 사과처럼 주렁주렁 행운이 넝쿨째 들어오면 좋겠어요. 네, 그리 될 겁니다. 여러분들 행운 가득한 가정들 다 이루시고 계시니까 더 많이 복이 들어올 겁니다. 올가을엔. 그리고요, 제가 지금 중간중간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다 소개를 못하고 둘러둘러 가고 있거든요. 마음속에는 아인이 떡하니 자리 잡고 있지만 중요한 하루 일과는 마무리하고 듣는 센스, 요게 아인을 사랑하는 마음. 슬기로운 아인 생활입니다. 네, 해운대 방현재님.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또, 부산 북구 박찬희님. 마침내 우리 예쁜 딸 9월에 신부가 된답니다. 중요하고 고귀한 날 결혼식 잘 치르고 올게요. 박찬희님, 따님의 9월 혼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한 가정 이루시고요. 네, 축하 미리미리 드립니다. 한 분만 더 순정할까요? 천호동에서 김경철님. 마지막 직장이라고 느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네요. 이 나이는 이력서도 받아주지 않을걸요. 중요하고 중대한 나의 마무리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사가 감사하거든요. 이렇게 본인의 요즘 일상을 또 담아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고 보내주신 작품들 조금 둘러봤고요. 다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오늘 장원급제 뽑으신 두 분이십니다.
대구의 신송이님 그리고 신대방동의 최무영님 두 분이십니다. 대구에 살고 계신 신송이님, 신대방동에 계신 최무영님 축하드리고요. 당첨된 두 분께서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으로 지금 바로 성함하고 주소 보내주시기를 바라고요. 참고로 선물은 매월 말에 일괄 배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초에 당첨되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주시면 월말에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노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의 박달재 사연, 전주 개인택시 박현성 기사님이 청해 주셨는데요. 사연을 주셨어요. 마중을 나가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약속이 있어서 못 오겠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참으로 아쉽습니다. 오늘 하루 일을 그냥 망쳐버렸어요.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시면서 박달재 사연 청해 주셨고요. 부산 해운대에서 김철곤님께서 청해 주신 남상규의 고향의 강 이어지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뒷번호 1353 쓰시는 청취자께서 이 시간 처음인데 너무너무 좋으시다고 칭찬 글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주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엘살바도르에서 강태용 님이 제가 인사를 한 며칠 만에 드리는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 이곳은 어젯밤에 소나기가 세차게 내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쳤어요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자주 오시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스러운 게 새벽 막 3시, 4시쯤에 참여를 하시거든요. 강태용 님이 그래도 잊지 않고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박춘식 님께서 눈 감으면 아스라이 그리운 추억의 그 시절 그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장현의 미련 청해 주셨고요. 서산의 유상욱 님이 이용복의 그 얼굴의 햇살을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지겠습니다.

9월의 첫날 함께 가을을 맞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름다운 인생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운대 방현주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인사드릴게요. 오정선의 마음 전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이유 없이 파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취객들이 늦은 밤 인적이 드물거나 CCTV가 적은 주택가 골목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요. 피해자로서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도 없고 가해자를 찾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피해 보상은 물론 이런 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유 없이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화풀이나 술주정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받기는 좋아하나 복을 짓기는 싫어하고 화를 받기는 싫어하나 죄를 짓기는 좋아하나니 이것이 다 화복의 근원을 알지 못함이요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연고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9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김성훈 가족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일원의 하모니. 반갑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가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일원의 하모니 윤지호입니다.

일이든 공부든 혹은 건강을 위한 운동이든 간에 목표한 일을 꾸준히 이어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론 몸과 마음이 지쳐서 또 때론 아무리 애써도 닿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는 마음에 품었던 많은 것들을 도중에 놓아버리곤 하죠. 하지만 아무리 아득히 먼 길이라 할지라도 서두르지 않고 묵묵히 걸음을 옮기다 보면 언젠가 내가 바라던 목적지에 무사히 다다르게 될 텐데요. 혹시 나는 빠르게 결과만을 얻기 위해 서두르며 정작 꾸준하게 가야 할 내 삶의 귀한 걸음을 중간에 포기하진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론의 어머니 오늘 첫 곡으로 성하의 결실과 결복 듣고 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원불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답을 찾기 전에 새로운 질문을 만납니다.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이 9월 18일과 19일 서울 원불교 소태산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지금 우리 교화의 새로운 사례를 만나고 AI 시대와 미래 교화를 생각하며 선명상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함께 참여해보시면 어떨까요? 나를 열고 시대를 바라보는 질문의 시작. 원기 111년 원불교 열린교화박람회 질문의 여정. 참가비는 무료이며 사전신청은 9월 14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의욕과 열정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마음을 끝까지 온전히 유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쏟은 노력에 비해 눈에 띄는 결실이 더디게 나타날 때도 있고 저만치 앞서 나가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면 괜히 마음이 급해지고 힘이 빠지기도 하죠. 오늘은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6장 법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한 것이 100년 한 것과 같은 사람도 혹 있으나 급하게 마음먹고 하는 사람은 먼 길을 못 가나니 죽기로서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큰 힘이 쌓이게 된다. 똑같은 시간과 정성을 기울인다 해서 모두가 동일한 속도로 열매를 맺는 건 아닐 겁니다. 누군가는 눈부시게 빠른 성과를 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는 물밑에서 깊은 뿌리를 내리느라 조금 늦게 꽃을 피우기도 하는데요. 조급한 마음에 속도를 내다 중도에 지쳐버리기보다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가는 멈추지 않는 걸음이야말로 마침내 내 삶에 큰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걸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성가 세 곡 듣고 올게요. 성가 38장 구수산 구비구비, 성가 60장 부모도 형제도, 성가 67장 믿음은 이 마음을.

물이 끓어오르기 위해서는 100도라는 온도가 필요하죠. 어쩌면 우리는 99도까지 온 힘을 다해 정성을 쏟고도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될 마지막 1도를 채우지 못한 채 성급히 걸음을 멈춰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기울이는 정성에 아주 조금만 더 마음을 더하면 바라는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도중에 손을 놓아버릴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텐데요. 얼마나 더 걸어가야 할지 그 기약을 알 수 없어 막막하고 때론 스스로 한계를 미리 그어서 현실에 주저앉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없고 다만 불가능해 보이는 일만 있다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포기했던 많은 일도 결코 안 되는 일이었던 게 아니라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해보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무언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거나 포기하고 싶어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의 온도는 과연 몇 도일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둥근 노래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한청복 교무님의 길, 신동훈 교무님의 그리워라, 김선일의 나에게.

대산종사님께서는 1년 한 것이 100년 한 것과 같은 사람도 혹 있으나 급하게 마음 먹고 하는 사람은 먼 길을 못 가나니 죽기로서 조금씩 조금씩 공부를 하다 보면 큰 힘이 쌓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은 장사라 할지라도 도끼질 단 한 번으로 거목을 쓰러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품은 꿈이 크고 소중할수록 그걸 이뤄내기까지는 더 많은 정성과 견고한 끈기가 요구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치일 겁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무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더라도 조급해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묵묵히 도끼질을 이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침내 탐스러운 결실을 손에 쥐게 될 테니까요. 대산종사님 말씀처럼 매 순간 조금씩 조금씩 멈추지 않고 쌓아가는 그 정성 속에서 마침내 내 삶을 든든히 받쳐줄 원만하고 성대한 힘을 길러가는 우리 공부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애어머니 끝곡으로 이수진의 난세를 살아가는 법 들려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0: 실생활에서 참 나를 찾는 공부 시간.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 오늘도 좋은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지극하다는 그런 의미요? 뭐 글자 그대로 뭐 지극하다는 지극한다. 극진한 데까지 이른다. 지극하다. 지극하다 그 얘기죠. 지극하다. 그러니까 우주 끝에까지 이르는 것이 지극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끝까지 이르는 것이 지극이거든요. 극이거든요. 극까지 도달해봐라. 그러면 그 우주의 끝까지 가봤더니 또 우주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남 땅끝 마을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제 저는 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만 거기까지 갔을 때 그러면 문 낭떠러지 탁 떨어졌나? 그거 아니다 말이죠. 물을 채우고 있는 그 땅 아, 또 이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주의 극에 갔더니 또 우주가 있고 또 그 우주에 갔더니 또 우주야. 그래 중중무진일 수밖에 없다. 주역 곤께 보면 지극하소다 곤은요. 땅이라 얘기죠. 땅. 땅. 땅도 계속해서 이어져 있다. 아, 설사 이제 우주에 올라가서 땅도 하나의 그 이제 뭐 저 우주에다 보면 티끌만 하지만은 그 티끌로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뭐 화성이니 뭐니 땅 비슷한 게 다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조금 사이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역시 중중무진할 수밖에 없다. 주석에 보면은 이제 극이라는 것은 뭐 지극하다. 또 국어 이제 국어란 책이 있는데 원래 보면은 양이 지극하면 음이 되나니라. 양지 음. 그 주석에는 지는 지극하다. 지극하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극양이든 극음이든 간에 그 극양으로서 끝나고 극음으로서 이어진 게 아니라 극의 이름은 변한다. 퇴달한다. 그걸 궁죽통 그러잖아요. 궁극의 이름은 궁궁한 데 이름은 통하는 이치가 있다. 그래 이 마찬가지로 이제 극의 음이 이제 극의 양이 극의 이름이게 되면 결국 음이 생긴지 그런 거 아닙니까? 하지 뭐 동지해서 사기라는 그 책에 춘신군전에 보면 물질적 반이라 모든 사물들이 끝까지 이르게 되면 아 돌아온다. 아까 얘기한 대로 궁극통이라 할지 이런 것들이 아 되돌아온다고 말이죠. 원시반종이라 할지 이런 모든 상황이 진리가 그렇게 되돌아간다 그래요.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다. 누가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자연적으로 무의와 자동적으로 그렇게 쭉 이렇게 윤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뭐 어떤 생명을 가진 것만 윤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도 윤회를 해요. 그것이 성주 계공 아닙니까? 성주는 이제 그 이루어져 가는 상황이고 계공은 이렇게 이제 주로 괴멸해 가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성주 계공이 항상 해서 대원님 말씀대로 여기도 성주 계공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말이죠. 또 크게 볼 때 우주가 성주계획을 돌아간다. 그래서 사계에도 그런 얘기했다. 물질적 반이라 돌아온다. 극이란 것은 다 안다. 끝까지 다 이른다 그 말이죠. 극도에까지 다 이른다. 뭐 이하 석고에 그건 지극하다. 또 시 대하에도 대하 이제 순고에도 하늘 높이 솟았어라. 하늘 높이. 근데 극이라는 게 하늘 높이죠. 끝까지 솟아서 끝까지 쭉 올라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닿느냐? 안 닿아요. 또 있어요, 또. 그래서, 예, 한자가 한 5, 6만 자 된다고 그러거든요. 제일 높은 자가 무슨 자인 줄 아세요? 대개 하늘천이라고 할 겁니다. 하늘이니까 높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뭔지예요? 지압이 부자거든요. 또는 공부 부자. 이 부자, 공부 부자인데, 하늘을 뚫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다. 그게. 그러면 가장 높은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자 하는 얘기는 하늘을 뚫자 그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 진리를 뚫자. 대중사님께서 내놓으신 그 법을 뚫고 진리를 깨닫고 자기의 성품을 회복하고 본성으로 돌아오자. 그래서 공부입니다. 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공짜도 뭐예요? 이제 이렇게 이제 공을 이제 보통 우리들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게 아닙니다. 여기다가 힘력자를 보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됩니까? 공이란 뭐예요? 공장 아닙니까? 자동차를 만든다. 배를 만든다. 비행기를 만든다. 자전거를 만든다. 아무나 만듭니까?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이제 그게 공장이에요. 이게? 이게 공장이죠. 이게. 그러면 공장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날마다 놀고 밥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런다고 해서 자동차가 나오고 무슨 배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힘써서 하는 일을 해라. 힘써 일해라. 다시 말해 철판 하나 두드리고 또 그것을 맞추고 하는 데 있어서 힘 안 드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자동화가 많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공 아닙니까 이게? 힘을 들여서 해라.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사람이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무슨 자전거를 만들듯이 열심히 힘을 들여서 하늘을 뚫는 공부를 해라. 하늘을 뚫어라. 진리를 뚫어라. 깨달음을 이뤄라. 이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대운하님께서 정전 같은 데 보면 공부하자 공부하자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게 해야만 되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생의지지한 성자라고 하면 혹시 이제 뭐 눈 딱 감고 한 발을 움직이지 않고도 어떻게 할라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사람이 있어서는 힘들어 해야 해요. 힘들어 않으면 제자리도 사실 섰기가 힘듭니다. 왜냐? 아 돌아가는데 윤회는 계속 윤회하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보세요.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준구천이랑 하늘 높이 이렇게 쏟았다. 뭐가? 공부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건 지극하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원으로 보더라도 뭐 그건 이제 빠를극자거든요. 이제 나무에 빠를극자가 이제 붙어있는 그 잔데 멈추지 말고 그게 도달할 때까지 열심히 뭐 공부를 해라. 근데 그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그 사업이 성공하도록 열심히 사업에 대한 힘을 써야 할 것이고 또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선 사람은 열심히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힘써서 자료를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말이죠.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게 이를 때까지 나아가야 성공의 열매를 딸 수가 있다. 그래 비슷한 얘기인데 뭐 지극하다, 극진하다. 이제 사리어 개한을 이제 극단이라고도 장자 소유에 보면은 이제 그것이 멀고 끝이 없기 때문인가 기원이 무수측냐 이렇게 되었고 또 한서 서전에 여자를 총애함이 지극하니 가히 더할 수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임금 입장에서 총애를 한다고 하면 거기서 뭘 어떻게 더해줄 수가 있습니까? 또한 이 사대가 떠나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지 그것 때문에 붙잡겠어요? 지금 우리들이 늙는다는 것은 피부가 먼저 가는 거예요. 예.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눈이 먼저 간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눈이 그렇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안 보여서 이제 안과에 갔더니 이제 우리 대학병원 안과에 갔더니 망막 이상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하자 그래서 그 얼마 뒤에 수술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또 백내장이 있다고 해요. 또 수술하자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 4월경에 이상이 또 다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후발성 백내장이라 하던가 하여간 백내장이 왔대요. 근데 초기래요. 그러면 요새는 레이저로 쏟아서 그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길래 한 달가량이 됩니다. 6월 2일 날 그 병원에 가서 한쪽 눈만 우선 레이저를 쏘았더니 어떻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잘 보여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 공부라는 것도 기발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책에도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너희들 자신을 나는 중생이다. 나는 어떻게 탐진치에 삼독에 쩔어서 산다.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지 말아라. 왜냐? 기발지시가 분명히 있다. 기발지. 어떤 동기가 되어가지고 그 본래의 자기. 부처와 조사를 갈무린 그 기연이 발현될 때가 분명히 있다. 아직은 오지 않았을 뿐이요. 그것이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없는 건 아니다. 그래서 눈이 그래도 안 보일 때 아니 레이저로 좀 쏘아서 하니까 잘 보이더라. 그래서 그 어떤 기틀이 당도했을 때 그 기틀에서 무명이랄까 이런 것들을 벗겨주는 그 시기가 깜짝을 사이에 오면은 틀림없이 중생에 변해서 부처조사로 될 때가 분명히 있다. 그 시기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다. 사람마다 참 나아가서는 어떤 생명도 다 그런 기발의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지극한 데서 성공의 사단이 일어난다.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께서 약불성도면 사불리자리라. 6년 설산 고행을 하시고 막 기진맥진 했죠. 뭐 그래서 유미죽 얻어 자시고 보리수화에서 이제 마지막을 앉으신 거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도를 이루지 못한다면 죽어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그 최후의 마음을 그렇게 가진 거다. 수행의 궁극 지극체를 마음에 품고 정좌라는 거다. 다시 한번 나가대정에 들은 거다. 그런 뒤에 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정에 지혜가 따르지 않으면 이건 정의 상태가 아니다. 입정의 상태가 아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참된 입정이 아니다. 나가대정에 들었는데, 들었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느 건 게 출정이 됐단 말이에요. 출정. 이제 깨어났단 말이죠. 그게 정에서 이제 일어났다. 그러는데 지혜가 따르질 않아. 지혜가 없어.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이것은 입정 상태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사불리자 아니라 정자에 하셨는데 그런 뒤에 만일에 지혜가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부처님도 못한 것이다. 반드시 참된 출정은 참된 지혜가 함께 따른다. 우리 대종사님은 어쩝니까? 이 일을 저지 않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뭐 우주일이고 무슨 가정일이고 그게 아니야. 당신이 그 지극한 그 상황에 내면적으로 볼 때 다이 내가 어쩔 것이냐. 내가 예지껏 20의 성상을 무슨 돈을 벌었습니까? 뭐 자식을 길러봤습니까? 다시 뭐 기르도록 무슨 뒷받침을 했습니까? 진리가 뭔가, 마음이 뭔가, 부처가 뭔가만을 이제 생각하고 사르셨는데 끝에 가서 이제 그것마저 잊어버린 거라며. 뭐 자식도 있고, 뭣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우주도 있고, 다 잊어버려. 다 버려버려. 그래서 결국에는 나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도방아 해서 이 일이 어쩔 거냐. 이 일이 어쩔 것이냐. 그 지극한 경지에 든 거 아닙니까, 그게? 그야말로 지정 상태, 지정. 또는 이제 극정이라기도 관계없겠죠. 직한 그 정의 상태, 정정 상태에 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다가 출정이 된 뒤에 지혜와 함께 소승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를 이룬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처님이나 대종사 부처님이나 극정에서 결국은 출정이 될 때 지혜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음 가라앉혀서 입정하는 게 공부의 어떤 면에서는 시작이다. 이렇게도 지나친 얘기는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정은 대하고 오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음에 중정은 어쩝니까? 중정은 중해가 속고 소정은 이제 소해가 속고 다음에 만일에 무정이 됐다. 정자리에 못 들었다. 그러면 역시 지혜도 무해. 지혜가 없어. 그래서 대정이면 대정이라 해 대해가 섰지 중정을 해놓고 대해는 솟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제 깊이 나가대정이랄지 용상정이랄지 이렇게 이제 정자리에 드는 것을 쉽게 생각은 말고 이제 지극한 마음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집니다. 이제 감산 대사의 그 목류집에 보면은 보리는 열반의 안택이다. 또 복락의 극치다. 최고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보리, 지혜, 깨침 이것을 이뤄라. 그래야 열반도 해탈도 복락도 지혜도 다 가질 수 있다. 다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깨침에서 시작하자. 못 깨달았으면 깨달았다라고 가정이라도 해놓고 시작하자. 그렇게 하면 어느 때가 가다 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발지시가 있다. 기트 확실히 발현될 때가 있다. 분명히 있다. 누구든지 있다. 그래서 중생을 그냥 중생이 아니고 대심중생이라고 그랬어요. 큰 마음을 가진 중생이다. 아, 우리들 아, 나는 중생이요 이렇게 속으로 헌다갈지라도 그 이면에는 큰 마음, 부처님 같은 우주 같은 이런 진리 같은 그러한 큰 마음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데 이 깨달음이 즉 대심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6조 단계에도 보면은 야고 대승 득견성. 그러니까 만약 대승을 깨달아 견성을 얻으려면 정성껏 공손하여 합장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할지니라. 역시 지극한 마음으로 건공 지극한 마음으로 지극하게 공손스럽게 합장을 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구해라. 공부하는데 물론 뭐 음주시경이 무방반하여 하는 얘기도 해요. 행음이 불해버리라. 뭐 도둑질하고 뭐 해도 아 보례는 깨달으면 방해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확인합니다. 깨친 사람 입장에서 확연하게 확결되어 한 사람 입장에서 그 얘기는 맞는가 몰라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죠. 수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잘못 행동을 하면서 근본 보리에는 다시 말하면 자성에는 진리 극체에는 이렇게 뭐 아무것도 없고 뭣도 없고 성자도 없고 뭣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대로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하는 수도인들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이게 수도의 지극한 곳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사람이 공손한 마음으로 이제 건공이죠. 공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추어 잡으면서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놓아먹인 망아지처럼 뛰고 어찌고 어찌고 해서 언제 대심을 다시 말하는 그 보리를 깨달음을 이룰 것인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봐야죠. 설림보훈에도 보면은 지인은 실천하는 사람이요. 또한 성인이라. 그러니까 직한 사람은 뭐예요? 아, 그냥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직한 사람이라야 제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를 이룬 그러한 성자들이라야 행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마음대로 해도 법도에 걸림이 없었다. 이제 공자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70에 나이 70살에 종심 소요하여 부르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법도에 끝남이 없었다. 이게 대자유 아닙니까? 이게 대자제고? 그러니까 70에서 비로소 70살 먹어서야 비로소 내 마음대로 해도 우주 진리에 뭐 일반적인 뭐 법률할지 이런 것은 둘째 치고 우주 진리에도 어긋남이 없이 행동을 할 수가 있었노라. 그렇게 본다 하면 공부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만둘 수도 없지 또. 해보는 데까지 열심히 해보고 아 금세기 못 이루면 아 다음 세기 또 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한 생만 잡고 이렇게 공부를 하지 말고 다음 생 또 다음 생 또 다음 생 이렇게 해서 쭉 이어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확립해가지고 사는 게 수도인이 아니겠나. 장자 소요위에도 하늘이 파란 것은 본래의 빛깔인가 아니면 너무 멀고 끝이 없기 때문인가. 지극이죠. 지극. 지극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늘이 푸른 게 정색이에요? 아닐 것 같아요. 정색이 색깔이라는 게 뭐가 있냐. 올려다 보니까 푸른색으로 보일 뿐이지 하늘 자체가 푸른 게 어디냐. 그러면 그 푸르름이 있는 데까지 또 올라가 보자. 역시 푸르름이 또 있을 것이다. 비행기를 타보니까요. 현재는 비가 오더라고요. 그때. 근데 비행기를 타고 위에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까 다른 말고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데까지 아 이건 비 오는구나. 하늘에서 비가 오네. 이렇게 하잖아요. 허공에서 비가 내리네. 근데 그 구름을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햇빛이 쨍쨍 내리쬐더라. 그 우리가 보이는 것은 구름이 낀 그거에서 그 한계를 하늘이라 이렇게 본 거예요. 여같이 색깔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뭐 어떤 여건 조건 없이 지극한 것은 그냥 끝에 가서 또 끝을 봐야 하고 끝에 가서 또 끝을 봐야 한다. 종경덕에도 신단구전 점철성급이라. 신단은 그 신선을 이루는 그 알약이라고 그러더니요. 이것은 이제 구전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제 구중구포라고 하잖아요. 무슨 약재를 제조할 때 계속해서 두드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점철성금이라 그래서 철을 이런 모든 그 찌꺼기 이런 걸 싹 빼버려야 그야말로 완전 정금을 이룰 수 있다. 만일에 무쇠덩어리가 내가 저 용광로에 들어가면 뜨거워서 안 돼. 그리고 톡 튀어나왔다. 튀어나오고 보니까는 아 이제 뜨거운 불맛은 이제 다 이제 맛도 났죠. 그러면 과연 무쇠덩어리 그걸 가지고 밥그릇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무슨 괭이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무슨 비행기의 어떤 부속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못 만들어요. 점철성금이라야 정금을 이룬 그 쇠덩이라야 남비도 만들 수 있고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기차도 만들 수 있고 그렇지 않느냐. 지리를 전범성성이라 그 지극한 이치 지극한 이치 이 한 말씀이 결국은 범부를 굴려서 성현을 길 수 있다. 지극한 그 이치라야 성현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예, 부처님들께서 그 법문하시는 것이 그야 뭐 지리이려냐 직한 이지 한 말씀 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고 공부를 하니까 성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극하다는 그 이치가 그냥 지극한 게 아니라 공부가 됐든 뭐 사업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지극하게 하지 않으면 이루어진 것도 사실 없다.
0: 궁산 오광익 교무의 교리도 강의였습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2: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수양의 결과는 생사 자유와 극락 수용과 만사 성공이요 연구의 결과는 사리 통달과 중생 제도와 만사 성공이요 취사의 결과는 만행 구족과 만복 원망과 만사 성공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경이편 1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주어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비탈지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WBS 원음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하긴이 묻기를. 사람의 일 가운데 무슨 일이 제일 급선무가 되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각자의 허물을 찾아 고치는 일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1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0: 원은 방송입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심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마음속 추억여행을 떠나봅니다. 노래가 추억을 이끌고 추억이 노래를 불러오는 시간. 잊고 있던 이야기들이 마중물 노래를 따라 쏟아져 나옵니다. 일상의 작은 여유, 그 퍼즐 한 조각을 선물해드리고 싶어요. 추억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만나야 할 이야기와 음악도 늘어납니다. 매일 오전 9시 이곳에서 기다릴게요. 노래 하나, 추억 둘.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 욕심,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 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반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 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종 법사님의 10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2: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정산종사 충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충이라 함은 가운데 마음이 곧 충이니 내외심이 없는 즉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을 이름이니라. 사람 사람이 다 이 참된 마음으로써 서로 교제하며 사회에 공헌하며 국가에 봉사하며 어느 직장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항상 사 없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모두 이 축의 활용하님이 없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58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의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 종사 넝쿨 장미가 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지지대를 세워 올려주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안 되나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리를 활용해 쓰는 법이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31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나는 너도 마저 잠든 이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르는 family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는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 누군가에게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자동차 상식.
2: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이유 없이 파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취객들이 늦은 밤 인적이 드물거나 CCTV가 적은 주택가 골목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요. 피해자로서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도 없고 가해자를 찾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피해 보상은 물론 이런 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유 없이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화풀이나 술주정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자녀가 아무리 효도한다 하여도 부모가 그 자녀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렵고 제자가 아무리 정성스럽다 하여도 스승이 그 제자 생각하는 마음을 당하기 어려우리니 만일 제자가 스승 신봉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스승이 제자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의 반만 되어도 가히 그 법이 건네게 되리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학인이 묻기를 자리 이탈은 물질로만 하는 것이 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말과 행실을 잘하여 남의 수행에 모범이 되어주는 것도 훌륭한 자리 이타가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35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아입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태풍과 수해로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소 가정이나 일터에서 철저한 예방과 대비 활동으로 태풍과 수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겠는데요. 먼저 태풍이 예고될 때는 TV나 라디오를 수신해서 태풍의 진로와 도달 시간을 숙지하고 가정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해 막힌 곳을 뚫어야 합니다. 침수나 산사태가 일어날 위험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하천 근처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겠습니다. 또한 응급약품과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의 생필품은 미리 준비하고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나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헌 기구나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야겠습니다. 전신주나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홍수가 우려될 때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하고 물이 집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둬야겠습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며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해야겠습니다. 침수된 지역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고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지에 따라 행동해야겠습니다. 철저한 예방과 대비로 여름철 풍수의 피해를 방지합시다. 즐겁고 건강한 여름나기.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방송 재난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은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시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터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시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하며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2: 지금부터 오전 5시까지는 좀 더 좋은 음질을 위한 방송장비 점검 관계로 정파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바랍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해 드리고 있는 WBS 원음방송입니다. 지금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은 호출부호 HLQK, 주파수 FM 89.7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원음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진기영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원음 방송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우리 안에 무언가가 단단하게 익어가는 시간. 9월은 그런 시간들로 채워질 듯합니다. 사과나 대추, 감이나 모과가 익어가듯 올여름 우리가 매진한 마음 공부도 우리 가슴 속에서 깊은 지혜로 익어가게 되겠지요. 연말에 뿌듯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분별을 잠시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모든 사심잡념을 물리치고 고요한 한 마음에 머무는 시간 입정합니다.

0: 정성을 모아 월초 기원문을 올립니다.
1: 월초 기원문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원기 111년 9월 2일에 원음방송 교당 기원인 일동은 정심재개하옵고 삼가법신불 사은전에 기원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여름의 긴 폭염과 폭우 등 유난히 많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과 들녘에 무르익어가는 결실들과 함께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기도 올릴 수 있도록 후념하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은 새로운 달 9월을 맞이하며 무더운 여름을 지내는 동안 해이해졌던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와 사업에 정진하기로 소원하옵고 사은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깨닫고 경계 속에서 단련한 공부와 사업에 알찬 보람들을 알뜰히 거두어 세파에 시달리는 이웃들에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데 정성을 다하고자 하오니 그 없인 해광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더불어 국가와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갈 상생의 이치를 깨닫게 하옵시고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을 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와 역량을 두루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바라지만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라 하셨나이다. 간절히 바라옵건대 국가 세계의 모든 난제들이 은혜를 발견하는 감사 생활로 풀리게 하옵시고 탐욕과 전쟁으로 해결하려는 어리석음을 놓고 더불어 잘 사는 지구촌을 만들고 세계 평화를 이루는 데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WBS 원음방송도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일원 교법을 널리 전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밝게 열어가고 이 세상의 문제들을 앞장서 해결하며 영생을 통해 진급의 길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오니 WBS 원음방송이 지속 가능한 방송 교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또한 이 9월에는 추원 보번의 정신과 가족애를 실천하는 추석 명절이 있나이다. 각자의 뿌리를 살피고 결실에 감사 올리며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한가위가 되고 보은의 시간이 되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기도에 동참한 기원인들의 가정가정마다 법신불 사은님의 가호와 은혜가 한량없게 하옵시며 온 가족이 건강한 심신으로 영겁의 회복을 닦아가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신봉 추가 얻고 사배 복고 하옵나이다.

일환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청정주 독경을 합니다.

벌을 봉독해드립니다. 대종경 변이품 2장입니다. 대종사 여러 제자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이 마음 가운데 은밀히 악한 마음을 품으며 또는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지어놓고도 천지 만물을 대면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없지 아니하나니 그것이 어떠한 연고일꼬. 이원화 사례기를 사람이 혼자 가만히 한 일이라도 천지 만물이 다 이를 아는 것이 마치 사람의 몸 한편에 조그마한 물것이 있어서 가만히 기어다니되 사람의 전체가 다 아는 것 같아서 넓은 천지 사이에 조그마한 사람 하나의 일이라도 천지 만물이 자연히 다 알게 되므로 천지 만물을 대면하기가 스스로 부끄러운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화의 말이 그럴듯하나 내 한 말 더하여 주리라. 가령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저 혼자 마음으로 가만히 결정한 일을 누가 알리오 하지만은 제 마음에 이미 결정한 때에는 곧 세상에 베풀어 쓸 것이요. 세상에 베풀어 쓰면 곧 세상이 알게 되므로 비록 은밀한 죄과라도 부끄러운 생각이 나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가만히 한 일을 알고자 할진대 그 일의 나타남을 볼 것이여늘 사람들은 공연히 다른 사람의 비밀을 미리 알고자 하나니라.

마음속으로 가만히 결정한 은밀한 죄라도 결국 세상의 행동으로 나타나 모두가 알게 되므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말씀. 그러니 사람의 비밀을 억지로 미리 알려고 하기보다 그 사람의 행동과 결과로 나타나는 실상을 관조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 깊이 새깁니다. 9월 둘째 날 성지의 아침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도 천지님, 부모님, 동포님, 법률님의 크신 은혜 속에 희망찬 하루를 맞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연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리석은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시고, 사납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삿되고 거짓된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바르고 참된 마음을 얻게 하옵시고,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돌려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 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가수 이동은입니다. 기억 저편에 아스라이 자리한 옛 노래가 흐르면 그때 그 시절의 추억과 낭만이 아련히 떠오릅니다. 노을이 지고 밤이 드리울 때 문득 외롭다 느껴진다면 라디오를 켜보세요. 매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여러분의 따뜻한 말동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 함께 울고 웃으며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감사를 전하는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인연에는 좋은 인연과 낮은 인연이 있나니 좋은 인연은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향상심과 각성을 주는 인연이요 낮은 인연은 나의 앞길을 막고 나태심과 타락심을 조장하며 선연을 이간하는 인연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원리편 55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대산 종사님은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얻게 해주고, 되려고만 하지 말고 되게 해주고, 가려고만 하지 말고 가게 해주고, 이루려고만 하지 말고 이루게 해주면 모든 일이 자연히 다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만 차지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죠. 좋은 물건은 자신이 꼭 가져야 하고, 맛있는 음식은 자신이 꼭 먹어야 하고, 편안한 자리는 자신이 먼저 앉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처럼 말이죠. 반대로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그들을 먼저 챙기는 사람도 있는데요. 혼자만 차지하려는 욕심은 더 큰 욕심을 낳고 끝내 화를 불러오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나누며 공덕을 쌓는 사람은 항상 복을 받습니다. 매사에 남을 이롭게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어떤 일을 하든 큰 성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정전입니다.

제5장 의두요목. 세존이 도설천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미 왕궁가에 내리시며 모태중에서 중생제도하기를 마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탄생하사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묵연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세존이 열반에 드실 때 내가 녹약원으로부터 발제하에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일찍이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만법이 하나에 돌아갔다 하니 하나 그것은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만법으로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그 무엇인가? 만법을 통하여다가 한 마음을 밝히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옛 부처님이 나시기 전에 응연히 한 상이 둥글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부모에게 몸을 받기 전 몸은 그 어떠한 몸인가? 사람이 깊이 잠들어 꿈도 없는 때에는 그 아는 영지가 어느 곳에 있는가? 일체가 다 마음에 짓는 바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마음이 곧 부처라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중생의 윤회되는 것과 모든 부처님의 해탈하는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잘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 하니 어떠한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마음과 성품과 이치와 기운의 동일한 점은 어떠하며 구분된 내역은 또한 어떠한가? 우주 만물이 비로소 있고 끝이 있는가? 비로소 없고 끝이 없는가? 만물의 인과 보복되는 것이 현생일은 서로 알고 실행되려니와 후생일은 숙명이 이미 매하여서 피차가 서로 알지 못하거니 어떻게 보복이 되는가? 천지는 알미 없으되 안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열반을 얻은 사람은 그 영지가 이미 법신에 합하였는데 어찌하여 다시 계령으로 나누어지며 전신 후신의 표준이 있게 되는가?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으니 지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없으나 항상 광명을 나툰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워물교 정전 수행편 의두요목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85장 경강 의두가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 여자 교도 한 사람이 대종사께 여쭙기를 저도 전무 출신들과 같이 깨끗이 재개하옵고 기도를 올리고 싶사오나 가정에 매여 제 자유가 없는 몸이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오니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 재개하는 것은 출가 재가가 다를 것이 없나니 그대의 마음만 깨끗이 재개하고 정성껏 기도를 올리라. 그러하면 그 정성에 따라 그만한 위력을 얻는 것이 아무 차별이 없으리라. 15. 한 사람이 이재철에게 묻기를 들은즉 귀하의 선생님이 성인이시라 하니 사리간에 무엇이든지 다 아르시는가. 재철이 말하기를 다 아르시나니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비행기나 기차 제조하는 법도 아르시는가. 재철이 말하기를 성인은 사리의 대체를 아르시는 것이요. 그러한 기술 부분은 거기에 전문하는 사람이 아나니라.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러면 사리간에 다 아르신다는 것이 모순된 말이 아닌가. 재철이 말하기를 대체라 하는 것은 그 근본을 이름이니 무엇이든지 그 근본을 알면 가지와 잎은 다 그 가운데 있나니라. 이에 한 예를 들어 말하자면 가령 한 지방의 장관이나 한 나라의 원수가 저 말단에 가서는 한 석이나 기사에 아는 것을 다 알지 못할 수가 있으나 그 행정의 대체를 잘 알아서 각 부분을 순서 있게 지도한다면 그가 그 일을 알았다고 하겠는가 몰랐다고 하겠는가. 성현의 직연도 또한 이와 같아서 대소 유무와 시비 이해의 대의를 통달하심으로 사리를 다 아르신다 하는 것이요 말단의 기술 부분까지 아르신다는 것이 아니니 그 대의에 통달하심으로 천만 지식이 모두 그 강령과 범위 안에 들어있나니라 하고 돌아와 대종사께 그대로 고하였더니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일산의 말이 대의에 옳다 하시니라. 16. 대종사 서울에 계실 때 민자연화가 매양 대종사에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즐겨 먹거늘 대종사 그 연유를 물으시니 자연화 사례기를 불서에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할 수 있다 하여 삽기로 그러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대가 나를 지극히 믿고 존경함에서 나온 생각임을 알겠으나 그대가 그 말을 사실로 해석하여 알고 믿는가 또는 알지 못하고 미신으로 믿는가. 자연화 사례기를 그저 믿을 뿐이 없고 그 참뜻을 분석해보지는 못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된 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 친근하게 된 것이라. 자연이 보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은 부처님의 습관이 되어 이에 따라 천도받기도 쉽게 되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곧 그 말씀의 참뜻이니라. 17. 한 제자 여쭙기를 사원의 탑을 많이 돌면 죽은 후에 왕생 극락을 한다 하와 신자들이 탑을 돌며
예배하는 일이 많사오니 사실로 그러하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는 우리 육신이 돌로 만든 탑만 돌라는 말씀이 아니라 지, 수, 하풍으로 모인 자기 육신의 탑을 자기의 마음이 항상 돌아서 살피면 극락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이니 몸이 돌로 만든 탑만 돌고 육신의 탑을 마음이 돌 줄 모른다면 어찌 그 참뜻을 알았다 하리요. 18. 한 제자 여쭙기를 과거 부처님 말씀에 공부가 순숙되면 삼명육통을 얻는다 하였사오니 어느 법위에 나오르면 삼명육통을 얻게 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명 가운데 숙명, 천안의 이명과 육통 가운데 천안, 천이, 타심, 숙명, 신족의 오통은 정식 법강 항마이가 되지 못한 사람도 부분적으로 혹 얻을 수가 있으나 정식 법강 항마이 이상 도인도 얻지 못하는 수가 있으며 누진명과 누진통은 대원 정각을 한 불보살이라야 능히 얻게 되나니라. 19. 한 제자 여쭙기를 금강경 가운데 사상의 뜻을 알고 싶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상에 대하여 고래로 여러 학자들의 해석이 많이 있는 모양이나 간단히 실지에 부합시켜 말하여 주리라. 아상이라 함은 모든 것을 자기 본의로만 생각하여 자기와 자기의 것만 좋다 하는 자존심을 이름이요. 인상이라 함은 만물 가운데 사람은 최령하니 다른 동물들은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라 마음대로 하여도 상관없다는 인간 본의에 국한됨을 이름이요. 중생상이라 함은 중생과 부처를 따로 구별하여 나 같은 중생이 무엇을 할 것이냐 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향상이 없음을 이름이요. 수자상이라 함은 연령이나 연조나 주의가 높다는 유세로 시비는 가리지 않고 그것만 앞세우는 장로의 상을 이름이니 이 사상을 가지고는 불지에 이르지 못하나니라. 또 여쭙기를 이 사상을 무슨 방법으로 없애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아상을 없애는 데는 내가 제일 사랑하고 위하는 이 육신이나 재산이나 주의나 권세도 죽는 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 모두가 정해진 내 것이 아니라는 무상의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인상을 없애는 데는 육도사생이 순한 무궁하여 서로 몸이 바뀌는 이치를 알아야 될 것이며 중생상을 없애는 데는 본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 부처가 매하면 중생이요 중생이 깨치면 부처인 줄을 알아야 될 것이며 수자상을 없애는 데는 육신에 있어서는 노소와 귀천이 있으나 성품에는 노소와 귀천이 없는 줄을 알아야 할 것이니 수도인이 이 사상만 완전히 떨어지면 곧 부천이라.

오늘 대동경 본문은 변이품 14장에서 19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198장 진리는 무한한이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44 말씀 마시기를 병자의 맥이 너무 급하면 느리게 하고 너무 미하면 강하게 약을 써서 그 혈맥이 골라져야 병 없는 육신이 되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 쓰는 데에도 과불급과 편착심이 있다면 그것을 불편불의한 중도에 골라서게 하여야 병없는 성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성질이 진착하기만 하면 조그마한 경계 하나도 넘어서지 못하는 병이 있고 활발하기만 하면

정이 너무 과한 사람은 걸핏하면 승기자를 미워하는 병이 있고 뜻없이 평범하기만 하면 모든 일에 열이 적은 병이 있으며 위엄만 내는 사람은 온순한 태도가 적은 병이 있고 너무 온순한 사람은 위엄이 적은 병이 있으며 성질이 곧기만 하면 사람이 잘 따르지 않는 병이 있고 뜻없이 화하기만 하면 청탁을 가리지 못하는 병이 있으며 너무 강한 사람은 잔인한 병이 있고 유하기만 하면 모든 일에 결단력이 적은 병이 있나니 우리는 우리의 성질을 잘 짐작하여 어느 편이든지 기울어지는 병이 있거든 항시 골라 세우는 데 노력할 것이며 또는 공부를 하는 가운데 어느 과정 하나에만 편착하거나 사업을 하는 가운데 어느 부분 하나에만 편착하는 병이 없게 하며 공부를 좋아하는 가운데 사업을 등한시하거나 사업을 좋아하는 가운데 공부를 등한시하는 병이 없게 할 것이니 이러한 공부를 계속하는 사람은 점점 원만한 도를 성취하여 쓸모 많은 사람이 될 것이며 그 성질은 흠 없는 성질이 되고 그 인격은 더욱 완전한 인격이 될 것이니라. 45. 말씀하시기를 옛 선사의 말씀에 평상심이 곧 도라 하였나니 평은 고하의 계급과 무라의 차별이 없는 것이요 상은 고금의 간격과 유무의 변환이 끊어진 것이라 이는 곧 우리의 자성을 가리킴이요 우리의 자성은 곧 우주의 대돈이라 그러므로 이 평상의 진리만 분명히 해득한다면 곧 견성자이며 달도자라 할 것이나 마음의 용처에 있어서는 서로 그 진리를 다 깨닫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능히 평상심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평상의 진리를 연구하는 동시에 또한 평상의 마음을 잘 운용하여야 할 것이니라. 46. 이어 말씀하시기를 평상심을 운용하는 몇 가지 실례를 들어 해석하자면 1. 어느 일이나 한 번 정당한 곳에 입각한 이상에는 그 지키는 바 신의가 항상 여일함이 평상심이니 그 신념이 항상 환경에 초월하여 환영과 배척이 능히 마음을 더하고 덜하게 하지 못하며 환란과 영화가 능히 마음을 변하고 옮기지 못하여 한번 뜻을 정한 후에는 능히 천만 난경을 돌파하고 마침내는 생사 관문에 이른다 할지라도 오직 태연자약하여 조금도 요동하거나 의구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은 신의에 나타난 평상심이요 2. 우리가 대중을 상대하여 은의를 서로 맺은 이상에는 그 교제의 정신이 항상 원만하고 순일함이 평상심이니 그 정신이 능히 파당에 초연하고 증예에 안 끌려서 이를 당하여는 오직 공정을 주장하고 은혜를 베풀 때에는 오직 무념을 주장하여 여기는 이로움을 주고 저기는 해로움을 주며 어느 때는 좋아하고 어느 때는 싫어한 마음이 없으며 서로 저 피은자가 배은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 베풀 때의 마음을 조금도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교제에 나타난 평상심이요. 3. 우리가 세상에 처하여 빈부의 환경을 당할 때에 그 응하는 감정이 항상 담박함이 평상심이니 그 태도가 항상 평탄하여 가난하여도 가난한 데에 구구한 바가 없고 부하여도 부한 데에 넘치는 바가 없으며 금이 옥식을 할지라도 외면에 교만한 빛이 보이지 아니하고 추위 약식을 할지라도 내심에 부끄러운 생각이 없게 되는 것은 빈부에 나타난 평상심이요. 4. 우리가 세상에 출신하여 안위의 모든 경우를 당할 때에 그 가지는 바 정신이 오직 전일함이 평상심이니 편안한 때에도 항상 조심하는 대중을 놓지 아니하고 위급한 때에도 항상 규모 절도를 범하지 아니하여 한가히 거하나 난중에 처하나 그 부동하고 유유한 정신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은 안위에 나타난 평상심이니라.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권도편 44장에서 46장까지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48장 어두운 길 괴로운 길 득도의 노래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3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법 있는 후진은 선진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고 더욱 잘 받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요 법 있는 선진은 나보다 나은 후진의 배출을 염원하고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도록 챙기고 감싸며 북돋아 키우는 사람이니라. 1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활동시대이므로 활불이 되어야 하나니 도통하러 왔다 하지 말고 세계사업하러 왔다고 하라. 세계사업을 잘하면 깨달음은 그 가운데 있느니라. 15.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후진들이 전무 출신을 서원하는 날 그날만은 온 천지의 복을 그들에게 돌리고 축하해 주자. 16. 대산종사 교역자의 인격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물질에 청렴하자. 그리하여야 세계 살림을 할 자격이 있느니라. 남녀에 청백하자. 그리하여야 신임을 얻어 지도할 자격을 얻느니라. 명예를 양보하자. 그리하여야 세계의 명예가 돌아오느니라. 17.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은 공중의 몸이므로 진리와 스승만 믿고 일하자. 법령만 갖추면 모든 일이 모두의 뜻으로 결정되나니 개인의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느니라. 억지로 그 자리에 앉으려는 것이나 거짓으로 사양하는 것은 정당한 신법이 아니니 대중의 뜻에 따라 나아가고 물러날 줄 알아야 하느니라. 18. 대산종사 정토회 회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우리 교단의 숨은 힘이고 많은 부처님을 배양할 토양이라. 인류를 개벽하려면 정토가 되어야지 잡토가 되어서는 안 되느니라. 잡토가 되고 보면 나라와 세계와 교단을 어둡게 하므로 그대들은 정토가 되어 세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국가를 진급시키며 교단의 좋은 싹이 돋게 하라. 19.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정남정녀들이 안으로 얼마나 큰 적공을 하며 항마를 하고 있는 줄 아는가. 일시에 몸을 희생하는 순교도 어렵지만 일생을 재생명리에 파묻혀 살면서 그것을 초월하기는 참으로 더 어려운 일이니 지금 우리 회상과 사회는 이 같은 정남정녀들의 혈성으로 점차 밝아지고 크고 있는 것이니라. 2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생긴 이후 제일 큰 성인이신 대종사와 정산종사께서 이 회상에 숨어 다녀가셨으나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나는 이 회상에 와서 빗자루 들고 청소 한번 하는 것이 수백 겁 수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영겁에 물러나지 않을 서원을 세우고 이 회상을 떠나지 않겠노라.

오늘 대산종사 법원은 공심편 13장에서 20장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라디오 전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대종경 창작성가 가장 판이 큰 회상 부촉품 10장 말씀을 노래로 만들었죠. 가수 지호우의 노래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 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신라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사이국에서 나왔다니까. 그러면은요, 신라의 수도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서라벌. 서라벌. 신라벌에서 서라벌이 됐어요. 신라벌, 신라벌 하다가 리얼자를 빼버리고 서라벌. 자, 서라벌, 서라벌 하다가 라자를 빼버리면 뭡니까? 서벌. 아따, 먼 서울까지 가요, 그럼. 서벌 그랬다니까. 그래서 경주를 서벌, 서벌 그랬어요. 신라벌에서 서벌로 갔어요. 서벌, 서벌 하다가 그 서벌이 뭐로 되는가 하면요, 서울. 아,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서울 알았어요, 이제. 한국의 불교 문화가 농축돼서 만들어낸 지명이 뭔가 하면 이제 서울이다, 이 말이죠. 이거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서울, 서울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깨어나라. 이거 지금요, 서울이 이렇게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가는 것인데요. 우리가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요, 그래서, 아, 보세요.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또 이제 다 불교가 있습니까? 그렇고요. 고려까지 불교, 천년의 불교가 완전히 다 지배했죠? 종교를 다 지배 안 했습니까? 종교를요, 천년간을 한국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저 중세하고 또 같다니까. 지금요, 서양하고도 역사의 흐름이 같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의 영역을 완전히 창학해버렸죠. 자, 그런가 하면은, 그 왜 지금 대종사님께서 교의품 이 36장에서 이 말씀을 하셨냐.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는데, 지금 말이죠. 조선조 와갖고 또 뭐로 변했습니까? 유교로 변했죠. 그래서 모든 것이 뭔가 하면 유학의 바탕이었고 정치가 이루어졌죠. 이게 지금 조선조 500년간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역사의 흐름은 뭔가 하면요, 종교가 정치의 영역을 완전히 침해하고 그 같다 이 말이죠. 아니, 정치가 종교한테 양보했나요? 양보한 거나 마찬가지지 사실은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정치와 종교가 왔다 갔다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교육품 2장에서는요, 완전히 뭔가 하면요, 정치, 종교는 뭔가 하면요, 한가정에서의 참호와 같은 역할을 해야 하고, 정치는 한가정에서의 엄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요, 정당한 앞으로 정치와 종교가 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느냐, 그 미래의 방향을 뭔가 하면 교의품 36장에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엄보와 참호로 이렇게 지금 이 영역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이제 이 대목이다 하는 것을 이제 알아야 그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그 다른 이론하고 이제 연결시켜 갖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칼럼을 이제 하나 읽었는데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제 어려운 말도 좀 이제 이게 해야 되죠. 이 치자는 뭔 치자입니까?
1: 부끄러워.
0: 예. 부끄러울 치. 부끄러워할 치. 부끄러워할 치. 그 다음에 차, 이 차자죠? 격은요? 격조. 격조가 있다, 없다? 그런 말 쓰죠? 예.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그것이 격조가 있는, 격에 맞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격조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있으면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으면은 격조가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 참말로 이게 명언입니다, 이거요. 자, 부끄러운 거.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뭔가 하면요. 그러니까 이제 격조가 생겨나고 부끄러움을 알면은 격조가 생겨갖고 스스로가 이제 그 개조해 나간다 이 말이거든요. 개조 나가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자, 이걸요, 이제 정치와 종교에다가 한번 이제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제가요, 연결을 시켜주는데, 어떻게 된다면요. 자, 이끌기를 법으로만 해요. 이제 이끌기를 법으로만 해요. 이끌기를요. 그러면 정치가 주가 된다 이 말이죠. 이끌기를 법으로만 해요. 이제 법으로만 이끌기를 하면은 하고 다스리기를 뭔가 하면 형벌로만 해요. 이끌기를 법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형벌로. 이게 뭐가 하는 겁니까? 법률이 하는 거죠. 정치가 하는 거죠. 정치는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아,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하면은 또 잘 괜찮아요. 정확하지 않으니까 문제죠. 이게 이제 왜 지금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이게 이것도요. 제대로 된 정확한 이거를 적용을 하면은요. 하는데 잣대가 달라요. 나한테 적용하는 잣대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잣대하고 이 다른 것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내로남불. 내로남불. 전에 우리가 했죠. 내가 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게 잣대가 다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다스리기를 형벌로만 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그게 이제 형벌로만 하면은요. 부끄러움을 갖지 않아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 이게 이렇게 되면은 요 두 가지로 하면요. 이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이거 딱딱딱딱 그것만 하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거 뭔가 하면 이것은요. 이 지금 이 부끄러울 치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뭔가 하면 이끌기를 법으로만 하고 다스리기를 형벌로만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뭔가 하면 치가 안 나타난다 이 말이죠. 치가 안 나타나. 이걸 이제 지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말이죠. 이끌기는 이걸 뭐로 하는가 하면 덕으로 해요. 다스리기는 뭐로 하는가 하면요. 예로 해요. 예로 해요. 다스리기 예로 해요. 자, 다스리기를 예로 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이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면은요. 이제 그 예로서 하면은요. 백성들이 바로 뭔가 하면요. 부끄러운 줄을 알아요. 여기서 나타난 것이 뭔가 부끄러운 줄을 아는 이 치의 유치가 된다 이 말이죠. 유치.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끌기는 덕으로 하고 다스리기는 예로 한다 이 말이죠. 이 예로 하면은요. 이게 뭔가 하면요. 이 지금 유치, 부끄러운 줄을 알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을 이제 알게 그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 말을 지금 하는데요. 그래서 부끄러운 줄을 알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아, 참 내가 부끄럽다. 이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치지요. 스스로를 고치지요. 그러죠. 스스로를 고친다. 아니 법은 스스로 고칩니까? 고치는 겁니까? 형벌로 고치는 거 아닙니까? 형벌로 고치는 것이거든. 근데 고치는 것은 뭔가 하면 스스로 고치는 거예요. 이게 알게 되면은요. 이게 스스로 고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 말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이 말이면 논어 위정편 3장의 말씀이에요. 3장에 나와요. 이 말씀이요. 유치 차격 이 말씀. 논어 위정편 3장. 이게 뭔가 하면 공자님 말씀이죠? 아, 우리가 말이죠. 그런 말 안 씁니까? 공자님 말씀한다고. 그러죠? 공자님 말씀요. 공양님 말씀은 다 바른 말 아닙니까? 그런데요. 시대의 변화는 엄청 됐습니다만도. 과거의 시대의 논리나 지금 시대에 적용해야 될 논리는요. 시대적 상황은 변했지만도요. 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치, 자격,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자, 우리요, 부끄러운 줄 알자, 이 말이죠. 스스로가 자기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세상을 끌고 가야 돼요.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요, 스스로가 부끄러운 줄 알면은 스스로가 고치는 거예요. 근데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모르면 어쩌겠습니까? 계속 그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세상이 고쳐지겠습니까? 재생어세가 되겠느냐고요. 자, 재생어세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부끄러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제 이 내용을 요새 지금 이제 그 해자되는 말로 이 법꾸라지. 법꾸라지. 법꾸라지가 뭡니까? 법꾸라지. 미꾸라지가 미끌미끌하잖아요. 미꾸라지가 잡으면은 손에서 쫙쫙쫙쫙 빠져나가죠. 미꾸라지. 그게 법꾸라지. 법을 빠져나가는 거예요. 법꾸라지 들어봤어요? 경선님. 법꾸라지 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현대판 법꾸라지들이 수두룩해요 지금요. 어떻게든지요 법의 법망을 피해 나가려고 하는 이 법꾸라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유치, 자격,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알아가지고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고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수정은 자기가 해나가야 돼요. 남이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종교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뭔가 하면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꾸라지들을 말이죠, 다 이제 우리가 다음 없애버려야 하는데, 이 지금요, 이 권리와, 글쎄요, 우리가 법에는요 항상 뭔가 하면요 권리를 가지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법에는 항상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뭐 요 모두 계시는 분들 권리 좀 있습니까? 별로 없는가 봐. 예. 네. 자, 없어도 괜찮아요. 저도 권리 없어요. 이제 권리 없어요. 그 없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딱 가지고 요새요 지금 이제 이 사람들 하는 그 지금 이제 권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를 가지면은 그 권리에 반드시 따르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뭐가 따릅니까? 그렇죠. 책임. 이게 따르는 거요. 권리만 행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책임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 책임을 지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책임지는 마음이 뭔가면요, 부끄러운 마음이죠. 그러죠? 부끄러운 마음 아닙니까? 책임지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에요. 참으로 저도요, 세상 살면서요, 지금요, 지금 제가 살면서요, 이 두 가지를요 함께 겸하는 것이 정말로 그렇게 어렵더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또 아쉬워요. 굉장히 아쉬워요 지금요. 세상 돌아가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권리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것이거든요. 책임 안 지는 일들 지금 수두룩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한번 보세요.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다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까? 권리 가진 사람의 책임이죠. 그 책임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요 권리 책임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요 실제 자기가 잡고 나면은요 책임을 못 느끼고 책임을 못 느끼면 부끄러운 줄 모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치와 종교 이것을 음보와 참호의 비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보는 음보의 역할을 잘하고 참호는 참호 역할을 잘하는 이런 방향들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나가야 될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말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원불교 부산 울산 교구장 강덕재 교무입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어 가자는 왕산 종법사님의 신년 법문을 받들어 실천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공부 다짐 지속되고 있으시죠? 남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는 노력, 자력양성, 끊임없이 배우는 노력, 지자본위, 모든 사람을 두루 교육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노력, 타자녀 교육, 함께 잘 사는 세상을 위한 실천과 노력, 공도자 숭배,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힘들이 모여 세상이 은혜로워집니다. 나의 실천은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평등 세상을 위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언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언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의 후원에 동참해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흔히 불안감을 부정적인 걸로 여기기가 쉬운데요. 반대로 장점이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은 변화도 금세 파악하기 때문에 위험을 빨리 감지할 수 있고요. A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B에 C까지 준비를 더 꼼꼼하게 하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니까 오히려 득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지 않으세요? 혹시나 오늘 걱정과 불안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다면 앞서 얘기한 그 덕분에 오히려 좋은 것들을 떠올리면서 기분 좋게 아침을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9월 2일 수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오늘은 저에게 선물하려고요.
1: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려고요.
2: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별일은 없는데 그냥요.
3: 왜 꽃을 사시나요? 이유가 꼭 있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소중한 사람을 위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하게 만드는 꽃 한 송이.
1: 엄마, 여기 꽃.
4: 고마워.
3: 오늘 귀갓길, 꽃 한 송이 어떠세요? 여러분의 일상에 행복을 더하는 일, 농림축산식품부가 함께하겠습니다.
5: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살다가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 배옥순입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 서울시의 다양한 정착 지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하고 있고 주말에는 서울시 동행 나눔 봉사단원으로 활동하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고 함께 성장하는 시민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와 함께합니다.
7: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8: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9: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9월의 둘째 날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무진의 청춘 만화 전해드렸어요. 불안감, 불안함이 주는 좋은 점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불안함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불안해서 오히려 준비를 철저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또 변화를 빨리 알아차려서 위험도 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좋은 점들을 활용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도 얼마든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잘 가꾸고 다듬어서 다들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2시간 함께 볼까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 보내주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어요.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FM 검색하시면 저희랑 친구 맺으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 9073님께서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줘야겠어요. 불안한 것도 좋은 점이 많다고요. 저한테 맨날 너무 예민하다고 뭐라고 하거든요? 라고. 근데 좀 그 아무래도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이런 뭐 무언가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겠다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잘 챙기시는 편인 것 같아요. 왜? 그래서 아이를 다룰 때 아빠에게 아이를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 막 이런 장면들 나오는 거 보면 아빠들은 괜찮아 약간 이런 편인 경우가 많고 엄마들은 그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이래서 위험해 이런 건 조심해야 돼 약간 이렇게 좀 성향이 갈리잖아요. 뭐 그래서 좀 성향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불안한 것도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은 당당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신복수님, 연아씨 반가운 아침이에요. 아침에 조금은 시원하네요. 오늘도 파이팅 넘치는 하루 보내요. 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오늘 바람이 좀 선선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9월 되자마자 이런다고? 진짜 신기하다. 이런 느낌 좀 들었습니다. 진짜로 가을로 접어들었나 봐요. 너무 반가운데요. 오늘 아침 일어날 때 좀 상쾌한 바람결에 기분 좋게 일어나신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과 짜염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듣고 싶은 노래들 껏 담아서 보내주세요. 7시 30분 전까지 듣고 싶은 노래 3곡 묶어서 보내주시면 2부에 바로 신속 정확하게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올까요? 나윤권의 동감, 김조한 처음부터 너야.

나윤건의 동감, 김조한, 처음부터 너야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고요. 7시 18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수빈 여원이 아빠님께서 어제는 다른 회사랑 함께 준비한 첫 조인트 공연 이름하여 농농 콘서트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밴드가 처음 만나서 함께 연주를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았는데요. 바쁜 와중에도 좋은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준 후배들 덕분에 정말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무대 함께해준 우리 후배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첫 콜라보 무대 농농 콘서트 앞으로도 이런 좋은 인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글 보내주셨어요. 아, 그쵸. 서로 다른 분들끼리 모여서 뭔가 합을 맞춘다는 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데 엄청 뿌듯하셨겠어요. 이야,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후배분들 정말 고생 많았고 모두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다음 공연도 다 같이 힘내보자고 으쌰으쌰 응원의 메시지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1087님이 남편이 출장 가서 집에 없으니까 자유로우면서도 허전하네요 라고 하시며 이 노래 골라주셨어요. 프리스타일이에요. Why?

허전하면서도 자유롭고 자유로우면서도 허전하고 그 마음 왠지 알 것 같은데요. 1087님 프리스타일의 Y 신청하신 노래 들려드렸고요.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은 유영진 그대의 향기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FM
1: 그대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마음이 한번 전일하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곧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마음에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며 각자의 몸에 또한 장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서품 13장 말씀입니다.

토마스 쿡의 청춘으로 2부 시작했습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도 2부에는 신청곡 아재엄 여러분의 신청곡 듬뿍 담아서 잠시 후에 바로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선곡되어 있는지 우리 가족분들도 함께 나눠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남긴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 열려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들, 듣고 싶은 음악들 계속해서 마음껏 보내주시고요. 6365 뒷번호 쓰시는 분께서 아침 운동하는데 조금은 시원해졌네요 라고 글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신기할 정도로 하루 이틀 사이에 바람 느낌이 싹 달라졌더라고요. 6365님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은 진짜 더 많이 그걸 체감하실 수 있겠는데요. 좋아지셨겠어요. 운동할 맛 난다 뭐 요 정도까지 되나요 이제? 오늘도 조심조심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전해드리고 오늘의 신청곡 배송해드릴게요.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me.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새빨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하고 쓱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9015 고객님께서 아침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선선해지니까 기분이 좋네요. 기다렸던 가을이 드디어 온 것 같아요. 라며 신청하신 이수영, 찬바람이 불면, 소심한 오빠들, 그대가 가을이라면, 가을방학에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까지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9015 고객님, 신청곡 왔죠?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끼며 901호님이 골라주신 노래 세 곡을 배송해드렸습니다. 잘 받으셨나요? 이수영 찬바람이 불면, 소심한 오빠들 그대가 가을이라면, 가을방학의 샛노랑과 새빨강 사이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니까요. 잠시 후 3부에는 동해동해 차차차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2부 끝곡 백명한 민지예요. 난 얘기하고 넌 웃어주고

0: WBS 원음 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부모가 된다는 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일입니다. 아이 챙기랴, 집안일 하랴, 회사일 하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아기의 미소, 아이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들을 떠올리면 새로운 세상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할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새로운 세상, 아이와 함께라면 더 행복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초저출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손잡은 WBS 원음방송과 가톨릭 평화방송, 불교방송, CBS가 함께합니다.
4: 눈을 감아도 들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귀를 열어야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감동적인 영화가 있고, 입으로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며, 두 발로 걷는 것보다 가슴 벅찬 여행이 있습니다. 지금이에요. 라디오 광고로 그들이 사는 세상에 손 내밀어 보세요. 새로운 세상이 당신에게 응답할 거예요.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복 중에는 인연복이 제일이요 인연 중에는 불연이 제일이라 오복의 뿌리는 인연복이니 부지런히 선근자와 친근하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원리편 5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 모든 국가가 자리이타와 공동체 정신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강자 약자가 서로 협력하여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한강교당 승산 김창규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3부가 시작됐습니다. 수요일 3부 오늘도 동요동요 차차차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 후에 동요 한 곡과 퀴즈 나갈 텐데요. 직접 들어보시고 퀴즈에 꼭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딸랑 종소리 들리는 구간이 있을 거거든요. 그 종소리가 들리는 구간에 과연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되는 샵897 오물정 897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혹은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 준비된 동요 만나볼게요. 토이 이적이에요. 리셋.

착각에 메말라가는 세상, 동심을 잃어버린 채 마냥 걷고 있는 일상. 오늘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순수했던 어린 시절, 그때 날 만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특가정이 준비한 잃어버린 동심 찾기 프로젝트 동요동요 차차차 바로 만나보죠. 다 같이 박수 세번 시작!

동요동요 차차차 오늘 만나본 곡은 허정희 작사 백승학 작곡의 동요 행복 자판기였습니다. 제목부터 너무 귀엽네요. 행복 자판기. 경쾌한 멜로디에 동화적인 상상력이 돋보이는 가사가 어우러진 곡이었는데요. 첫 소절에서 바로 딸랑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 아빠 너털 땡땡 하나 넣고 우리 엄마 눈 땡땡도 하나 넣고 우리 아빠 너털 땡땡 하나 넣고 우리 엄마 눈 땡땡도 하나 넣고 땡땡에 들어갈 말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아빠 너털 땡땡 하나 넣고 우리 엄마 눈 땡땡도 하나 넣고 땡땡에 들어갈 말 골라주세요. 1번 웃음, 2번 울음, 3번 젊음, 4번 깨달음. 1번 웃음, 2번 울음, 3번 젊음, 4번 깨달음. 정답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들었던 이 행복자판기. 뭐, 첫 가사부터 가족 간에 화목하고 단란한 분위기가 마구마구 느껴지는,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런 귀여운 동요였어요. 이 중에 첫 소절이었죠. 우리 아빠 너털 땡땡 하나 넣고, 우리 엄마 눈 땡땡도 하나 넣고가 오늘의 출제 구간이었습니다. 우리 아빠 너털 땡땡 하나 넣고, 우리 엄마 눈 땡땡도 하나 넣고, 과연 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빠 너털 땡땡 하나 넣고, 우리 엄마 눈 땡땡도 하나 넣고, 땡땡에 들어갈 말을 골라주세요. 1번 웃음, 2번 울음, 3번 젊음, 4번 깨달음. 1번 웃음, 2번 울음, 3번 젊음, 4번 깨달음.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글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드는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요. 8970번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은에 지중한 은혜를 알아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세 가지 사업이 있나니 교육과 교화와 자선이라. 자신이 교육을 받은 후에는 후진을 가르치고 이웃을 교화하며 자비와 선행을 널리 베풀어 교육, 교화, 자선을 아울러 실천하라. 교육, 교화, 자선은 교단의 세 가지 사업 목표일 뿐 아니라 우리 공도 사업자들의 영생의 세 가지 봉공 요건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7장 법문입니다.

0: 준영아입니다.
1: 예.
2: 르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우클렐레 피크닉 웃어요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동요동요 채채차 행복 자판기라는 동요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출제 구간이었어요. 우리 아빠 너털 땡땡 하나 넣고 우리 엄마 눈 땡땡도 하나 넣고 땡땡에 들어갈 단어를 맞히는 문제가 나갔고요. 정미조 너의 웃음 왁스 웃는 사람 다 이뻐 김영중 그녀가 웃잖아 최영준 웃는 모습 예쁜 그녀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지 들어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웃음이었습니다. 1213님 1번 웃음. 오늘도 좋은 날 모두 힘내세요. 정소연님 1번 웃음. JH님 1번 웃음. 가을에는 웃음이 가득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해주셨고요. 정은희님 1번 웃음. 웃음이야말로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선물이죠. 0190 뒷번호 쓰시는 분 정답 웃음. 출근길에 보석 같은 방송 잘 애청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4589님 1번 웃음. 가사가 너무 예뻐서 집중해서 들었어요. 벌써 수요일이네요. 조금만 더 힘내서 주말을 맞이합시다. 9044님 1번 웃음이요. 동요 들으면서 미소 짓고 있는 나를 발견. 오늘 하루도 모든 분들 웃을 일만 가득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해주셨고요. 0563님 정답 1번 웃음. 아침마다 아이 데려다 주면서 잘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두 파이팅입니다. 8716님 웃음 가득한 화요일 되세요 해주셨고요. 2960님은 1번 웃음. 2주 동안 휴무 없이 근무 중입니다. 너무 힘드시겠네요. 그래도 가족들 얼굴 보고 늘 출근하니까 웃음과 행복으로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화팅!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말에는 좀 휴무를 챙기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564님 1번 웃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명약이 웃음이라고 하죠. 웃음이 환한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당첨되신 분 두 분이세요. 뒷번호 7927님 1번 웃음 해주셨고요. 오늘도 웃으며 보내주셨어요. 7424님 1번 웃음. 아침부터 동요를 들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해주셨는데요. 7927님 7424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드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스텔라장이에요. 삐에로는 우릴 보고 웃지.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서 네,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는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 처리자는요, 개인정보 유출 등이 확인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출 등의 가능성을 알게 된 단계에서도 정보 주체에게 관련 사실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를 통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유출 등은요, 개인정보의 분실과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을 의미하는데요. 기존엔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만 통지 의무가 발생한 것을 더 강화한 거죠. 또 이와 더불어서 기업 또는 기관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는데요. 그동안은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구조였고요. 대표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대표자 역시 최종 책임자로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괄적인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사건 사고가 많은 만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많아지길 기대해 볼게요.

0: 그래도 돼.
1: 그래도 돼.
2: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를 한층 강화한다는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보드카레인의 서랍을 비우다, 그리고 덕호씨 그래도 돼 두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안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 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김 한 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건강 100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건강과 체중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미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스웨터의 하이라이츠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FM
1: WBS 자동차 상식.
2: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이유 없이 파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주로 취객들이 늦은 밤 인적이 드물거나 CCTV가 적은 주택가 골목에서 이런 일이 많은데요. 피해자로서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명피해도 없고 가해자를 찾기 힘들 거라는 생각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있어야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지고 피해 보상은 물론 이런 범죄를 근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고의로 차량을 파손한 경우에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유 없이 다른 차량을 파손하는 행위는 단순한 화풀이나 술주정이 아니라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1: 도로교통공단 이정상 교수와 함께하는 WBS 자동차 상식이었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공부를 방해하는 두 마장이 있나니 하나는 제 근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자포자기하여 향상을 끊음이요 둘은 작은 직연에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고 크게 여겨 향상을 끊음이니 이 두 마장을 벗어나지 못하고는 큰 공부를 이루지 못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요훈품 11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7MHz WBS 원음 방송입니다. HLQK

노래 하나, 추억 둘.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실수를 해도,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망각이란 기능이 있어서 살아갑니다. 기능보다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든 순간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에 그때그때 털어내가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필요할 때면 뭐 다시 끄집어내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 시간이 입혀지면 홍당무가 되던 얼굴도 이불킥을 해야만 했던 일도 조금은 덤덤해질 수 있는 거죠.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입니다. 박창근 기억의 필름.